김승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다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도 깊은 낙심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 실망하거나 낙심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영적인 산, 이 정상에 머무는 것은 아니죠. 다윗도 엘리야도 심지어 바울도요, 깊은 낙심과 연약함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낙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일 겁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요, 태양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죠.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영혼이 메마른 날에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감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또 가리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이 낙심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시간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요,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은 문제가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7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뜰한 1부 첫 곡, 시와 그림의 정상을 넘어 이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유치와 그림의 정상을 넘어라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사랑에 들은 일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어요. 와, 이 곡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길을 지나고 있고요. 근데 그 길에서 좀 낙심이 되고 힘들어서 좀 주저앉고 싶어하는 그런 시간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요. 또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걸어가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죠. 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같이 걷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출첵 보내주고 계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667번님 출첵합니다 라고요.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육안의 82번님도 이어서 외출 나와 있어요 라고요. 네, 외출 중이신데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출첵 남겨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감동이네요, 진짜. 2042번님도 출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과 이 금요일 아침에 어떤 마음 좀 나누면 좋을까?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붙드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신다. 이게 붙드심이라는 세 글자로 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네, 붙드심. 뭐 붙들다도 좋고요. 뭐 붙드심도 좋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도 좋고요. 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그냥 혼자만 듣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금 용기 내셔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붙드심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옹기장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두 곡의 찬양 메들리로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네, 이 찬양 온기회장의 찬양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붓두심 세 글자로 출첵 받고 있어요. 1595번님 붓디심 점점점 하셨어요. 아, 직장인님의 이런 마음 한 번쯤 있으시죠? 품에 있는 사표를 내밀고 속 시원하게 쏟아놓고 싶었는데 이 삿대를 통해서 제 손에 붙드시네요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요? 오늘 그런 마음 있으셨던 건가요? 누구나 왜그품 안에 그한 장쯤은 항상 놓고 다닌다라고 하죠. 네, 어느 순간에든 탁 시원하게 쏟아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손에 딱 붙들어 주셨네요. 참아라 라고 그죠? 1595번님 잘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잘하셨어요. 네. 0688번님, 할렐루야, 붙드심. 저는 주님을 붙들며 살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6671번님이세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무언가를 위태롭게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쥐고 있는 힘을 조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를 안전하게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샬롬. 네. 와, 어쩜 이렇게 명언일까요? 진짜. 말씀을 잘하세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참 위태롭게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니면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내 힘을 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본다라고 하셨는데, 이 질문이 우리 6671번님 질문만이 아니라 또 우리 모두에게 주는 또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돌발 찬양 퀴즈. 정말 돌발로 준비했어요. 갑자기? 갑자기? 제가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면은요, 그냥 그래요. 엄마, 갑자기? 그래서 돌발 퀴즈죠. 갑자기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 히즈윌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찬양의 제목을 여러분들께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빈칸에 채워 주시면 됩니다. 나도 땡땡처럼 살래요라는 찬양이에요. 누구처럼 살래요일까요? 나도 땡땡처럼 살래요. 히즈윌의 찬양입니다. 초성 힌트는요, 비읍, 비읍이에요. 비읍, 비읍. 비읍이 두 글자로 시작됩니다. 네. 이두 글자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말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도 사실은 그냥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서 말하는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나도 땡땡처럼 살래요. 오, 8929번이 맞습니다. 땡땡처럼 살래요. 바다의 보배라고도 합니다. 그죠? 흔히 뭐 맞아 친구들끼리 하면은 뭐뭐 뭐 천재 하면은 뭐 줄여서 오히려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나쁜 뜻이고 바다의 보배 하면은 좋은 뜻인데 해석은 근데 단어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죠 친구들이. 맞습니다. 0688번님도 맞춰주셨고요. 5463번님도 땡땡 맞습니다. 자 정답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봐도 그치, 이거 좋은 말 맞지? 한번더 생각하게 되나요? 나도 땡땡처럼 살래요. 희즈빌의 찬양 준비했고요.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이거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7101번님. 설마 이거 맞아요? 혹시 어릴 적에 좀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이들하고 장난치다 보면은 기분 나빠서 툭툭 뱉는 말일 수도 있죠. 네. 자, 나도 땡땡처럼 살래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네, 나도 땡땡처럼 살래요. 희즈윌의 찬양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살까요? 네, 초성힌트 비읍 비읍 드렸고요. 정답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안강입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안강에서 우리 보내주신 3459번님 반갑습니다. 극동방송을 지나가면서 앞으로 지나가면서 지금 문자 보냅니다. 이거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왠지 우리한테 극동방송 두 글자 피읍피읍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가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극동방송도 정말 광고를 하면은 우리가 수익성이 있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오직 24시간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 세상에 봤을 땐참 이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미련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그래도 좋습니다. 네. 3100번님께서도 네, 정답 보내주셨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내주셨어요. 조금 늦은 출석입니다라고요. 네, 아유 괜찮습니다. 많이 늦지 않으셨어요.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3424번님. 아, 세상에나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점점점 우리 아들에게 가끔 말하고는 하는데 미안해 아들 오늘 이 찬양을 들려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 그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농담으로 들으면 다행이지만 그죠. 혹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좀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시죠. 집에 가셔서. 6980번님, 난참 땡땡처럼 살았군요라는, 아, 맞아. 이런 또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죠? 저도 압니다. 이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오늘 주간식임에도 불구하고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찬양의 뜻이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럼요.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네. 세상은 참 미련해 보이고, 뭐,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직진으로 지름길도 있고,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0: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좀 손해 봐야 되고 그죠? 좀 양보해야 되고 좀 미련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볼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8929번님 마지막 날에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곡 저희도 네, 준비해 놓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붙들며 또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8929번님께서는 오늘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딸과 둘이서 시댁에 놀러 갑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 아버님과 어머님을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복의 걸음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1: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 난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뜰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퀴즈 정답들도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아, 오늘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답은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그죠?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홉 글자. 정답은 바보가 정답이었어요. 네. 근데 다들 바보 소리 듣고 싶진 않으시죠? 네, 주님 안에서는 이 바보란 소리가 또 자랑스럽게, 네, 주님께서 아유 잘하고 있어. 그런 말로 들리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정답이 바보였어요. 네. 많은 분들 오답 안 계셨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이거였군요. 라고 하시면서 잘 맞춰주셨습니다. 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아까 극동방송 앞으로 지나가며 정답 보내신 분, 바보요라고 부르면서 지나가셨죠. 우리 4949번님, 네, 먼저 선물을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분더 뽑았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아까 미안해 아들 하셨죠? 우리 3424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의 신청곡 보내주셨죠?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이정님 전태식의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3100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시간 되시면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랑이 들어온 1부

그 끝곡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의 워십 찬송가 앨범에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3424번님 오늘 직장 휴무일이라 집에서 집안이라며 사랑이들한테 듣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옹량님이시죠? 김옹량님, 네, 당첨 축하드려요.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시간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준비했고요. 뜨란 아침 콘서트로 함께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피아니스트 이성욱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우리 10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서 만나요.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으로 왜 하필 지금입니까?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조금만 나중이면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지나간 다음에 순종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듭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런데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지금은 가장 긴장해야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들어온 상황이고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기를 정비해야 합니다. 군대를 점검해야 되겠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지 전략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며칠 동안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전투 능력을 잃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을 공격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할례 직후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위험한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해진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에 깊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할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관계의 표시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싸울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설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고 너희에게 무기가 있느냐? 이것보다 너희는 나와 언약 안에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보다 먼저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승리보다 먼저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정복보다 먼저 예배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방법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내 자녀로 서 있느냐? 너는 내 언약 안에 있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전략이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여리고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리에서 참된 의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전쟁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힘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전투력을 잠시 내려놓게 하신 거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희의 승리는 군사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너희의 안전은 성벽이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언약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가장 약할 때에도 나와 함께라면 너희는 가장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즉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순종하면 상황이 좋아지고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 순종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주의를 지키면 기회를 놓치는 것 같고 헌신

0: 일을 하면 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처럼 보여도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약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약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약해지는 순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내려놓아야 해서 혹시 두렵습니까? 붙들던 것을 포기해야 해서 불안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순종의 자리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새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굴러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에는 아직도 노예의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 수치를 끊으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과거의 수치로 불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약속의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있습니다. 상처의 기억들이 있죠. 죄책감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래된 생각이 우리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길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너는 과거의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상처의 이름으로 불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은혜로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끊고 새 정체성을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치유에는 때로 통증이 따릅니다. 회복에는 때로 절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칼을 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와 수치와 노예 근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은혜의 손길을 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전쟁보다 먼저 언약이기 때문이고, 승리보다 먼저 정체성이고, 정복보다 먼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험에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이냐? 네가 내려놓지 못하는 두려움은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자기 힘은 무엇이냐? 오늘 네 마음에 할례 받아야 할 자리는 어디냐?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힘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수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강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이사이에 0688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란 아침 콘서트. 네, 사랑의 뜨란 매주 금요일 2부 시간 뜨란 아침 콘서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피아니스트 이성욱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아침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한번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굉장히 아침에 어울리는 목소리이신 것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대구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와, 오시는데 한 1시간 반?
1: 네. 네.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0: 네네. 네.
1: 또 포항은 또 고향이라 가지고.
0: 포항이 고향이시죠?
1: 네. 와. 그래서 멀게 느껴지지 않았고.
0: 네네.
1: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0: 잘 오셨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카메라 보이시죠? 네,
1: 네.
0: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1: 네네네. 네.
0: 한번 보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고향에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거예요?
1: 네, 여기서? 맞습니다. 네. 네.
0: 몇 년간 포항에서 지내신 거죠?
1: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0: 중학교 때
1: 그래요.
0: 서울에 이제 올라가면서
1: 네네.
0: 포항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1: 네.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거의 없으세요.
0: 아, 지금 애쓰고 있어가지고 긴장되고 있는데 말투까지
1: 네네.
0: 신경 써야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아, 절대, 진짜. 근데 굉장히 또 훈남이시고, 키도
0: 네.
1: 굉장히 크셔서, 오늘 이렇게 또 신디 앞에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그동안 피아니스트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키가 가장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0: 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1: 그쵸. 네.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0: 네.
1: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우리 피아니스트 이성욱 집사님과 함께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요,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오늘 어떻게 방송 출연하시는 거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좀 알리셨는지 모르겠네요.
0: 가족들만 알고 있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고, 가까운 저희 교회 교우들한테 잠깐 얘기하고 왔습니다.
1: 잘하셨네요. 하실
0: 네.
1: 분들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0: 네, 아주, 네,
1: 네.
0: 소수만.
1: 근데 아마 이분들이 또그 역할을 잘하지 않을까요? 공유 역할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이성 집사님과 가족들, 또 교회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링크를 교회 식구들과 같이 꼭 공유해 주셔서
0: 네.
1: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1: 네.
0: 네.
1: 그게 제일
0: 아,
1: 중요하거든요.
0: 댓글 응원도 있나요? 아,
1: 그럼요.
0: 저 홍보를 많이
1: 네.
0: 하고 나올 거 그랬습니다. 네.
1: 그래서 댓글로 들어오셔서 응원합니다라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박성호님 들어오셨고요. 신기태님께서도요. 네, 들어와 주셨으면 보라 듣고 있어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고향이 포항이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포항 어느 교회를 섬기셨어요?
0: 예전에는 남부교회 했는데 지금 아마 늘사랑 교회로 아마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1: 맞아요.
0: 있습니다. 네, 그
1: 네네.
0: 교회를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다 섬기고 있었고,
1: 네.
0: 네, 거기서 중학교 때 제가 성가대 반주를 좀 하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네.
1: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 반주를 하셨나요?
0: 아, 당시에 지금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분이 그
1: 네.
0: 김태용 목사님이신데 지금
1: 네.
0: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찬양대 지휘자님이셨는데 제가 포항에서 전공을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괜찮다 하면 반주를 한번 섬기는 어떻겠냐 했는데 뭐 괜찮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
1: 테스트 성공하셨나요?
0: 그냥 뭐
1: 네.
0: 이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어린 애고 그래서 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1: 김태용 목사, 지금
0: 예전에는. 네
1: 목사님이시죠?
0: 지금
1: 그때는
0: 목사님이십니다.
1: 집사님이셨고. 그때부터 목사님과의 만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계신 거네요?
0: 사실은 끊겼었습니다.
1: 그래요?
0: 30년 정도 끊겼었는데 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고향 생각이 나고
1: 네.
0: 그래서 찾게 되더라고요.
1: 목사님을?
0: 네네네. 그래서 찾고 또 지금 포항 늘사랑교회 목사님 계시는 분도 만나 뵙고 인사도 좀 나누고 그러다가 이렇게 인연이 된것 같습니다.
1: 와,
0: 네.
1: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늘사랑교회지만 그때만 해도 남부교회였죠.
0: 네,
1: 포항
0: 맞습니다. 네.
1: 남부교회였죠. 모태신앙이셨죠?
0: 네. 부끄러운
1: 부끄러워.
0: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네.
1: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다 이제 지금의 늘사랑교회를
0: 예전에, 네.
1: 다니셨네요.
0: 저희 가족 모두가 다,
1: 근데
0: 네.
1: 가족 중에 목사님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0: 아, 저희 큰할아버지께서 거기 아마 일대 목사님이시고, 허재구 목사님이시고, 네, 뭐, 할아버지가 또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랬던 곳입니다.
1: 그럼 오늘 네사랑교회 교인들은 아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0: 만약에
1: 집사님을.
0: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작년 3월쯤에 가서 또 찬양 특주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봤던 우리 이성우 그때는 꼬마였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지금 이렇게 장성하게 성장을 해서 오늘 또 사랑의 때라는 출연하게 돼서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뿌듯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저도 뿌듯하고
1: 네.
0: 그렇습니다.
1: 우리 권지혜님이 들어와 주셨어요. 집사님, 파이팅! 이렇게 응원해 주셨네요.
0: 네.
1: 네. 혹시 아시는 분이실까요?
0: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자매입니다.
1: 그래요. 와, 응원해 주셨고, 정지훈님께서도, 와, 모델 하실 분이 앉아 계시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기대가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키가 굉장히 크세요. 정말 모델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앉아 계셔도 그게 포스가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기태님 그리고 개아 권계량님.

0: 것 같은데요. 이성욱 집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포항극동방송 엄지척 해주셨어요. 혹시 같은 교회에 섬기시는 분이세요?
1: 맞습니다. 예, 저를 예뻐해 주시는 권사님이십니다.
0: 네, 권계량 권사님.
1: 네.
0: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들어오셨으니까 아직 모르시는

0: 어떤 거 말씀이신 거예요?
1: 문화교회 박종걸 목사님. 네네.
0: 네.
1: 근데 문화교회라는 이름이 굉장히 또 특이하네요.
0: 저도 뭐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여기 온지한 7년 정도 된것 같고요. 그 전에 들었던 바로는 그 문화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동
0: 교회가.
1: 이름이군요.
0: 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30 중반쯤에 대구를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레슨 때문에 왔었어요. 그래서
1: 네.
0: 교회를 좀 찾아야 되는데 한 3, 4년을 정말 기러기처럼 복음 말씀이 좀 선포되는 교회가 없을까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 네.
0: 네.
1: 조금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시고 예배해 주신 그러한 예배 자리를 찾고 계시다가 지금의
0: 네.
1: 목사님 만나셨네요.
0: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네네.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아마 유튜브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 아마
1: 그쵸?
0: 대구 극동방송에서 또 아마 10시에 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 아, 그래요?
0: 네.
1: 동시간대, 어머, 은근히 경쟁. 그러시군요. 혹시 생방이 아니시면은 들어주셔도
0: 아,
1: 좋습니다. 네네.
0: 네네네.
1: 아, 그러면 대구교통방송에서도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나 봐요.
0: 네, 오전에 아마 금요일 오전 시간에
1: 네.
0: 나가셔서 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동시간대. 네.
0: 아, 네. 감사하네요.
1: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네. 문자로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유튜브는 검색창에 포항교통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피아노를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0: 사실은 당시에는
1: 네.
0: 제가 뭐 이걸 하고 싶다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여느 아이들처럼 그냥 이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서 그냥 좀 피아노를 좀 곧잘 쳤나 봐요. 근데
1: 네.
0: 어머니가 전공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는지 그때부터 뭐 서울로 뭐 러시아로
1: 러시아로?
0: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레슨을 열심히 하고 다니다가
1: 네.
0: 고등학교 때 제가 고배를 맞았어요. 입시를 쳤는데 떨어져가지고.
1: 네.
0: 그래서 아 이거 그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접었었습니다.
1: 아, 오히려 음악을 그냥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0: 아, 네. 당시에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그때 한예종의 임종필 교수님이셨는데
1: 네.
0: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해서 서울 가서 이렇게 좀 자리 잡고 하려고 했는데 좀잘안 됐던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1: 네.
0: 그때 16살의 성웅이가 되게 지금 생각하면 안쓰러운데
1: 네.
0: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나서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25대 요때인데
1: 네.
0: 그때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1: 피아노를.
0: 네, 되게 늦게 다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1: 네.
0: 네.
1: 와,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0: 아, 네.
1: 전공으로 하면 쭉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대부분 그러시죠.
1: 네네. 그리고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그때
0: 네,
1: 중학교 3학년
0: 맞습니다.
1: 얼마나 예민하고 꿈이 많고.
0: 네.
1: 근데 그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뭘 해야 되지? 그런
0: 네.
1: 고민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0: 네, 근데 뭐잘 됐다 싶기도 했었고.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워낙
1: 네네.
0: 또 잘하신 분들도 많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네. 그럼 저는 궁금해요. 중학교 3학년 우리 성욱이, 그때는 중3 성욱이었잖아요.
0: 네.
1: 그렇게 피아노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0: 네.
1: 했을 때 고등학교 시절은 어땠어요?
0: 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1: 네.
0: 네, 아주 잘 놀고. 재밌게 살았던
1: 아.
0: 네, 또 포항에 있다가 서울을 가니까
1: 네.
0: 재밌는 곳들도 많고 그래서 학교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0: 제가 그때는 지금 옛날 얘기하면 부끄럽긴 한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냥 집안 사정을 보고 나서는 나는 대학교를 안 가도 되겠네라는 그런 이상한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뭐좀 많이 놀러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좀 하나님을 좀 만나게 된 거죠.
1: 제가 그때 전화로 말씀해 주셨을 때는
0: 네.
1: 저는 마약 빼고는 다 했어요.
0: 맞습니다.
1: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 법의 경계선 안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 누리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얼마나 중학교 시절에 레슨도 다녀야 되고 좀 사실은 힘들죠. 네,
0: 네.
1: 자기만의 시간도 없었을 것 같고.
0: 네.
1: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자유로운 거의 영혼이 되신 거예요,
0: 아,
1: 진짜.
0: 네. 부모님이 엄청 힘드셨습니다. 당시에. 네.
1: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
1: 진짜. 네. 그래서 그 뒷이야기는 저희가 또 잠시 후에
0: 네.
1: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승리는 우리 것님께서요. 샬롬 이렇게 반갑게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와 집사님이다라고요. 방송도 피아노도 파이팅입니다라고요. 영어 아이디로 네, 들어와 주셨어요. 혹시 좀 이렇게 이름

0: 성함을 밝힐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이름도 한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번호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검색창은 포항극동방송 검색해서 지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1337번님이세요. 성욱 집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가 많이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지인분들이신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너무 반갑고요. 누구입니다라고도 한번 좀 인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천에 있는 풀밭교회 허완중 집사입니다 하셨어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1: 네, 처음 들어본.
0: 그래요. 네. 저희 그냥 아마 구독자분이 아니신가 싶기도 하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 리허설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PD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리허설하는 모습 너무 멋있다고 엄지처럼.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1: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니까
0: 네.
1: 긴장도 좀 덜하고.
0: 네. 근데 좋은 진짜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성악가 분들을 많이 초대해 봤지만 연주자는 사실 좀 드물게 오셨거든요.
1: 네. 네.
0: 피아노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간 연주곡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1: 네,
0: 네.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1: 찬송가 그 390 잠시만요.
0: 네.
1: 393장 오신실하신 주인데 그 마크 에이스라는 그 클래식 작곡가가 편곡한 곡입니다. 네.
0: 393장
1: 네,
0: 찬송가 제목이
1: 네. 오신실하신 주.
0: 오신실하신 주.
1: 네. 네.
0: 앞에서 왜 1337번님 소개해드렸잖아요. 새싹분 박종골 목사입니다 하셨어요?
1: 목사님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이 시간에 방송 안 하시나 봐요.
1: 그러게, 저 스케줄을 잘 몰라서 죄송스러운데.
0: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와, 박종골 목사님 들어와 주셨어요. 힘이 되고요. 우리 목사님께는 제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서 네. 우리 박종골 목사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남겨놓으시면 이름은 아니까
1: 네.
0: 주소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87번님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찬양 한 곡, 네, 연주곡 들어보죠.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입니다. 피아니스트 이성욱 집사님의 연주 올려드릴게요.

0: 아멘.
1: 아멘.
0: 와, 정말 파워풀한 연주 곡이었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 이성욱 집사님의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자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박수 짝짝짝짝 박수 아멘 아멘 은혜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언제 들어도 감미로운 집사님의 피아노 찬양 너무 좋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지혜입니다.
1: 저희 친한 자매입니다.
0: 아, 그래요. 우리 홍지혜 자매님 들어주셨고요. 오철진님께서도요, 출첵 1등하고 외출 갔다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왔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피아노 연주로 들으니까 더 감동적입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정지우님께서도요, 역시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으시는군요.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감상했습니다. 라고
1: 아,
0: 보내주셨어요. 네.
1: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저희 신디는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신디를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 주시는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달리 보이네요, 저희 신디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매번 뭐 같은 곡을 연주를 하시겠지만, 오늘은 또이 연주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에 또 감동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1: 아, 제가 준비하면서 그랜드 피아노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0: 네.
1: 아, 그 찰나에도 방송이다 보니까 처음 나오고 뭔가 그 출세 의식 같은 게 있었는지
0: 네.
1: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었는데, 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좀 내려놓게 하셨던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드러나려고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회개하게 되고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소리가 좋고,
0: 네.
1: 네, 너무 또 이렇게 잘 세팅해 주시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장비를 탓하지 않으시는 우리 집사님.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또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전공으로 피아노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냥 자유롭게 네, 그렇게 좀 즐기셨어요. 그죠? 근데 어떤 계기로 다시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1: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0: 네.
1: 사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저한테는 추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되게 신비롭게 좀 만나주셨던 것 같고, 그냥 하나님께서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고,
0: 네.
1: 정말 전적인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는 회개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지내다가 또
0: 네.
1: 한 10년 지나니까 또 부침이 오더라고요, 신앙생활에. 근데
0: 네.
1: 그때 또다시 복음이란 걸 깨닫게 되면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사실 우리가 왜 신앙에도 그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게 기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한창 은혜 받을 때가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확그 신앙이 꺾일 때가 있어요. 네.
1: 근데 그 당시에 말씀하시죠.
0: 말씀해 주세요.
1: 아,
0: 네.
1: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나이는
0: 그렇죠.
1: 26, 27 이렇게 다 돼가면 남자 나이는 보통
0: 네.
1: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 당시에 되게 두려운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잘 이겨내보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0: 네.
1: 그렇게 해서 다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특별히 좀 도움을 주신 분이 있을까요?

0: 당시에 제가 아이러니하게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당시에 되게 교만했던 게 하나님과 저와 1대1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부르짖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했었던 것 같고, 그 사실 주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그런 위로의 말들이나 조언의 말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 와닿지
1: 그렇게
0: 않아서,
1: 귀에 들어오진 않으셨나요?
0: 네, 근데 너무 뜨거웠었습니다. 정말 너무 그 체험도 많았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뜨거웠던 데가 있어서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냥 믿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냥 제가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하나님과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하신 것 같아요.
0: 네, 당시에 첫사랑에 네,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1: 근데 지금도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0: 지금 한 부침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뭐 성화의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한 10년 또 이따 부침이 있다가, 또 대구에서 말씀 자리가 좀 되게 고파가지고 한 3년 동안 교회를 못 찾으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 같았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더 신학책을 많이 보게 되고, 목사님 말씀들을 들으면 제가 교만에 빠지고 머리만 커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더 악한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할때또 저희 목사님을 만났고 복음이 잘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서 지금 조금 다시 회복을 하고 거의 한 10년 동안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박종걸 목사님은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으시네요.
0: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닙니다.
1: 아, 그래. 우리 1595번님께서요, 와,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깔끔한 연주에 감동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지훈님, 다음 달 콩쿠르 준비 중인 딸에게 오늘 집사님의 연주를 다시 보기로 꼭 들려줘야겠습니다. 감동이 들어서요라고 하셨어요.
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주변에 이렇게 음악, 피아노 특히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0: 많습니다.
1: 많죠.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좀 메시지를 좀 주세요.
0: 음악적으로요? 아니면은
1: 우선 음악적으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전에 뭐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는 음악적인 얘기, 음악적으로 되게 그림을 많이 그려보라고 하죠. 저는
1: 그림을
0: 네,
1: 그려봐라.
0: 곡에 대해서 테크닉적이나 기술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일단 급하게 손이 안 돌아가고 하다 보면,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 작곡가가 원하는 게 어떤 거란지 좀 알게 되면 자기만의 스토리를 입힐 수가 있어요, 곡에. 그러면은 테크닉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그렇게 다가가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현역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드려 좀 부끄럽긴 합니다.
1: 저도 사실 현역이신 줄 알았어요. 이제
0: 아니,
1: 거기에 관련된 질문도 제가 미리 드렸더니, 지금 현역이
0: 네,
1: 아니에요라고.
0: 사실 피아니스트 소개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활동을 언제까지 하신 건가요?
0: 활동은 한 34세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은 안 하고 계시고.
0: 지금 이렇게 그냥 특주나 뭐 반주 이렇게 교회 음악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1: 그래요. 다른 분야 쪽에 일을 하고
0: 아,
1: 계시는 건가요?
0: 네. 개인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잖아요. 사실은 피아노 연주자로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이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꿈을 키워나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까 뭐 기술적인,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음악이라는 건또 어떤 악기인지 궁금해요.
0: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뭐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나의 예배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는 동안에 되게 어떤 찬양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가사가 있고. 그래서 되게 은혜가 되거든요. 그렇게 같이 준비하면은 힘들지 않게 준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양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영적인 힘이 있다. 맞아요. 또 음악을 듣고 많은 분들의 또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또 귀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가 있었잖아요.

0: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1: 네.
0: 있었고 근데 지금 돌아봤을 때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던
1: 네.
0: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1: 아, 붙잡아줬던 거.
0: 네.
1: 저는 그 당시에는 되게 신비롭게 뭔가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3년이 지나니까 율법주의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십일조에 되게 목을 매는 것 같고, 예배의 시간과 예배 어떤 그 교회 생활에 되게 목을 맸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노력과 의지로 뭘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에 부침이 좀 있다가 복음을 좀 깨닫게 되면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상당히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36대인가 한 10년 좀 지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말하다가 질문을 까먹었어요, 선생님.
0: 아니에요. 진짜 그 영적인 자유함을 찾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어떻게 율법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주어진 규칙 안에서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좀 강박감이 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마냥 그런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다가가지 않았을까.
1: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믿는다는 게 뭐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뭐 누군가는 순종이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제가 좀 찾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교회 많은 교회도 복음 선포하는 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믿음에 되게 중요한 요소나 정의들을 깨닫고 나서는 조금 단단한 믿음 생활이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이 딱 깨달은 믿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 보통 뭐한세 가지로 나누던데, 이런
0: 네.
1: 얘기 해도 되나요?
0: 괜찮아요. 네.
1: 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랑 지금 아나운서님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또 사람을 알려고 할때 사실은 제가 많이 알려드리지 않으면 아나운서님은 제 한계에 딱 부딪히거든요.
0: 그쵸.
1: 제가 계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야지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찾으려고 성경 말씀을 되게 많이 뭐 묵상하고 했지만 결국 찾아주시는 건 하나님이고,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에서도 아신 바 되었거니라고 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해주시고, 근데 저를 알때 언제냐면 가장 죄인 될 때, 내가 뭔가 의인이고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그냥 뭐부터 끝까지 죄인일 때 저를 알아주신 완전한 현실적인 사랑이지 않나. 그리고 그 지식만으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을 귀신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뭐
0: 그쵸.
1: 마가복음의 1장 24절이나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귀신들도 동의를 하거든요. 당신이 거룩하신 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동의와 신뢰를 좀 깨닫고 나서 내 신뢰를 하면서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참된 믿음을 이르지 않았나. 아, 이르지 않았나는 되게 건방진 것 같고, 지금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되게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혼자만의 그 생각하는 시간도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0: 그쵸?
1: 많았었습니다.
0: 그쵸?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져보고 그 질문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또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1: 12가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
0: 아, 진짜요? 12가지 질문. 지금도 갖고 있는 질문인가요?
1: 가장 난해한 거는 하나님의 뜻 같아요.
0: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녀됨으로서 공동체를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육신에 있고 있으면 제가 뭔가 또 필요한 걸 하나님께 또 구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의 욕구나 내 욕망이 아닌가, 그런 경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 풀리지 않는 것 같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질문을 항상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황진애님께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연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전자 오르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걸 보고 어메이징합니다라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클래식 피아노인 줄 알아주셨대요. 근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면서 아니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지? 깜 놀라셨다고 들어.

0: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피아노에 딱 앉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한다거나 그런 루틴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1: 루틴. 아, 뭐 하나 만들고 싶은데
0: 네.
1: 사실 루틴이 잘 없고
0: 네.
1: 그냥 사실 긴장하면서 올라옵니다.
0: 긴장 떨면서
1: 네.
0: 약간
1: 생각이 잘안 들고
0: 네.
1: 그냥 잘해야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가사가 있잖아요. 찬양이
0: 그쵸.
1: 있기 때문에 제가 몇번 하다 보니까 제가 치면서 되게 그냥 은혜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달되면 더 좋을 것 같고.
0: 네.
1: 네.
0: 그 무대에 딱 오르기 전까지 굉장히 떨리죠.
1: 많이
0: 근데 딱
1: 떨려요.
0: 앉아서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제
1: 네, 그냥
0: 거기에 몰입하기
1: 책임감으로 하는 겁니다.
0: 좀더 몰입감이 생기면서 그죠? 네.
1: 네.
0: 그 마음이 더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듭니다. 얘기 나온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1: 아,
0: 지났어요.
1: 네.
0: 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1: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0: 아, 네.
1: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고 이 자리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상우 작곡가님이 쓴
0: 네.
1: 하나님의 은혜 곡인데 이거를 어떤 유튜버에서 편곡하시는 작곡가님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영모님이라는 분이 편곡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악보 요청을 해가지고 네, 받아서 연습을 좀 해왔습니다.
0: 하나님의
1: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은혜라는
1: 네.
0: 곡입니다. 아마 다들 또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그런 곡일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상반기를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상반기 동안 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반기도 잘 재충전하고 열심히 또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성욱 집사님의 두 번째 연주곡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연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와, 정말 열정적으로 연주도 해주셨지만 저는 아니 손가락이 엄청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1: 네.
0: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시죠? 어떠세요?
1: 네, 나이 들었다면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듭니다.
0: 와, 정말 약간 또 땀도 약간 살짝 그죠? 네. 근데 옆에서 보는 저희는 굉장히 큰 선물과 같은 네 그런 감사합니다.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1: 감사합니다.
0: 시간이 되면 더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한 4분 정도 네, 남겨놓고
1: 네.
0: 있어요.
1: 네.
0: 아 정말 더 듣고 싶지만 우리 저도 이 시간 신디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라고요. 우리 제이팔디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연주하는 걸 들으시는 분들 물론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 좀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말씀을 좀 자주 들으세요? 연주곡을 딱 듣고 내 피드백을 받으실 것 같은데.
1: 사실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는 되게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특주가 그 포항 느세랑교회에서 네. 30년 만에 모교를 방문해서 그렇게 특주를 한 때였고 또 저희 교회 안수 집사 집분자를 주셔서
0: 네네. 네,
1: 당시에 또 헌신 예배 때 한번 특주를 했었는데 몇몇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들을 때 되게 눈물이 났다. 아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연주자 입장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0: 네.
1: 아 정말 저도 은혜 안에서 좀 연주를 더 해야 되겠구나
0: 네.
1: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말이 가장 기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은혜 받았고 정말 그 은혜 받은 게 정말 이렇게 감동과 눈물로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면 진짜
1: 이게 감사하죠.
0: 내가 그렇죠.
1: 네.
0: 내가 연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는구나.
1: 네. 그런 그분께 울림을 주셨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앞으로 우리 이성 집사님의 삶 어떠한
1: 네.
0: 삶을 또 계획하고 계시고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0: 끝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 아, 네. 제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고난과 희생의 길에 좀 참여하고
0: 네.
1: 마지막에 그 영화에 갈 때까지 좀 참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좀 섬기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뒤에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정말 신앙 안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죠?
1: 네.
0: 네.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1: 네.
0: 바라는
1: 네.
0: 네,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0: 네. 늘 응원하고요. 뭐 가끔 이렇게 특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회 되면 한 번 또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에 오셔서
1: 네, 불러주시면은
0: 네.
1: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0: 아우, 알겠습니다. 언제든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시간이 너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나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즐거웠고요.
1: 저도 행복했습니다.
0: 네, 따뜻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성우 집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침 콘서트 오늘은 피아니스트 이성

0: 김영욱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집사님 늘 응원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사랑이들아 오늘은 피아니스트 이성우 집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응원해 주셨고 4749번님, 집사님 진실된 나눔과 또 은혜로운 연주에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라고 하시면서 4749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싹분이신데요. 4749번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들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말 보내시고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 히러 브레어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더 빠른 기술보다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이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인간을 분석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사람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영상을 오래 보았는지,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어떤 글에 반응하는지, 누구와 자주 소통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AI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의 취향을 예측합니다. 좋아할 만한 영상을 추천하고, 구매할 만한 상품을 보여주고, 관심을 가질 만한 글들을 앞에 놓아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향과 감정, 소비 습관과 생동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정보를 더 빨리 찾게 해주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사람이 점점 숫자와 패턴과 데이터로만 이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간은 검색 기록보다 훨씬 크고요. 소비 패턴보다 훨씬 깊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알고리즘이 예측한 취향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데이터의 묶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기독교 인간 이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AI 시대에 교회가 더욱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효율성으로 보고, 생산성으로 보고, 성과로 보고, 데이터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AI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AI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AI가 인간처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I를 보면서 인간의 가치를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가치를 그 지능의 높낮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0: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혹 뒤처지고 있지는 않은가? AI 시대가 될 때 이런 압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많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신을 기계처럼 몰아붙이게 됩니다.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효율보다 더 귀하다. 사람들이 매긴 점수보다 더 귀중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바꾸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죠. 능력이 부족해서, 느려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노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하고 느려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AI 시대에 더욱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빠른 사람만 인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느린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사람만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도 품는 공동체, 성과와 효율만 묻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영혼의 존귀함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AI는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속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돌보는 일은 효율로만 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은 알고리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셨고 외로운 자를 보셨고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을 보셨고 세상이 외면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잃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AI 시대가 될수록 교회는 더 인간다워져야 하고 기술이 빨라질수록 교회는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데이터로 볼수록 교회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성과나 유익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녀를 볼 때도 점수와 성취로만 보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볼 때 역할과 기능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자신을 볼 때에도 실패와 부족함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영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AI가 사람을 분석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AI가 사람의 패턴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AI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 배윤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1-4611 054-281-4611번 안디옥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로 우리 몸에 크고 작은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흉터는 가리거나 없애고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름다운 흉터,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얍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며 끝까지 매달려 기도로 씨름하던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다리를 절게 되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갖게 되죠. 그 흉터 흔적 속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시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후에 손과 발,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흔적에는 패배가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야곱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흔적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주님을 붙들다가 생긴 상처,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당한 수모, 이웃을 품고 흘린 눈물의 기도, 이 모든 것 또한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며 믿음의 흔적을 남길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흔적들로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강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환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또 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너무. 네, 아 목사님,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또 그 아픈 흔적을 흉터를 가진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1: 네, 맞아요.
0: 네, 아. 그 저는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새벽기도 때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저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네. 그게 그 뒤로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걸 보면서 이런 흔적도 가지는구나.

0: 흔적을 가지면 참 일평생 그 흔적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목사님.
1: 맞아요. 이그 믿음의 흔적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뭐 아픔이나 상처, 고통, 손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증거들이 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는 귀한 열매들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큰 우리 인생에서 큰 흔적들, 큰 상처들, 어떤 믿음의 어떤 큰 어떤 그런 역사들을 통한 우리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서 그러한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오늘 내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한 어떤 나의 그런 육신의 모습이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헌신과 물질을 드림으로 인해서 텅텅 비어버린 나의 통장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 그런 소소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을까. 야곱과 같이 어떤 큰 흔적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또 흔적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름다운 추억도
1: 맞아요, 맞아요.
0: 되겠네요.
1: 그런 추억들이 쌓여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더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0: 아멘.
1: 삶 속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손해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돌파하며 우리에게 새겨진 그 믿음의 흔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일평생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그 믿음을 지켜내며 그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신앙의 추억이 되고 은혜의 추억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믿음의 힘이 되어지고 능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삶 속에서 그 모든 믿음의 흔적들을 새겨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 흔적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7874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입니다. 가슴의 통증이 유방통 암일 확률이 20, 30% 느껴져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작은 한숨까지도 기억하시는 주님, 어떤 결과일지는 더 모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이 결과를 기다릴 때가 가장 두근거리고
1: 맞아요.
0: 힘들 때인 것
1: 맞아요.
0: 같습니다.
1: 제일 긴장되시고 조마조마하실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귀한 7874님의 고백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0: 아멘.
1: 결과일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0: 이것이
1: 은혜임을
0: 믿음이죠.
1: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0: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가슴의 통증과 아픔으로 인해서
1: 주님.
0: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버지.
0: 그 기다림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1: 아멘.
0: 걱정이 되지 아니하며
1: 아멘.
0: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1: 아멘.
0: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강건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1: 아멘.
0: 무엇보다 그 근심과 걱정이 실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딸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1: 아멘.
0: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회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1: 아멘.
0: 사랑하는 딸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874님. 네,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검사 결과를 기다림이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고
0: 아멘.
1: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798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소망의 기도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사업체로 포항을 오가며 바쁜 일상 가운데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주심에 감사드리며 둘째 아들 34살에게 믿음의 배필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저의 이후의 삶도 네, 64세네요.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돌봄과 나눔과 봉사로 기도와 위로로 주의 영광을 위해 소비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남은 노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네,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큰아들을 또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둘째 아드님 이렇게 기도 제목을
0: 네.
1: 올려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멘. 네.
0: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7983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포항과 서울로 먼 거리를 오가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노년에도 돌봄과 나눔과 봉사와 기도와 위로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생의 노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흔적들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 남겨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둘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주님의 자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1: 아멘.
0: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7983님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기뻐하셔서 둘째 아들과 또 남은 삶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

0: 기도입니다. 968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유광침례교회 김미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도교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 중보 요청드립니다.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데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며 간호하시는 김미애 집사님의 마음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네. 보내셨는데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시네요.
1: 네, 저희 교회 성도님이시고요. 네. 김미애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고 네. 남편분이 아직 신앙이 없으세요.
0: 그런데 네.
1: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최도교 성도님에게 보여지고 아멘.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 간호하시는 김미애 집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뇌출혈 후에 완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네. 또 이제 간호를 하셔야 되니까 네. 또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원하시는 우리 최도교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혈액암으로 항암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 암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최도교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아멘, 있는 아멘.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내조하시고 또 간호하시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병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많은 이들이 또한 우리 국동방송 가족 모두가 함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680님, 믿음의 간증의 흔적을 가진 우리 김미애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남편에게도 역사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95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죄에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또 다시 기다려 주실까 걱정과 염려에 두렵습니다. 저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기에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아, 목사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주일 가면,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또 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에이.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1: 맞아요.
0: 9955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 걱정과 염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했던
0: 아멘.
1: 거죠. 걱정하지 마시고.
0: 아멘.
1: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0: 아멘.
1: 9955님 힘내시고요.
0: 네.
1: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또 죄인이기에 수도 없이 같은 죄에 노출되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사랑하는 구고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죄악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구고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더 이상 그 같은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인정하며
1: 아버지.
0: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9955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흔적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끝까지 믿음 붙들고
1: 주여.
0: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955님, 그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힘을 주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유광침례교회 이승환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창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아내 이지원 집사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에크모 오른쪽 다리 삭관 부위에 출혈이 심해져 오늘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항암 치료를 미루게 됐고 봉합을 여러 차례 한 탓에 봉합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오른팔에 삽입되어 있던 동맥혈 삭관도 빠져 오늘 다시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항암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삭관 부위가 끝까지 잘 버텨 에크모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항암 부작용이 심하지 않도록 호흡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네, 목사님 참 많이 어려운 상황이네요.
1: 네,
0: 여러 가지로.
1: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0: 그렇죠.
1: 아내를 바라보시는 네. 우리 남편 우리 김창근님의 마음도 네. 그럴 거고 가족 모두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0: 네.
1: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렇죠. 또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0: 주님. 아버지
1: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한 가정을 보게 됩니다. 아내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내 우리 이지원 집사님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지금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여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아픔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맥 삭관과 모든 시술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주원 집사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깨끗하여진 그 육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지고
0: 아멘.
1: 그들의 기도와 믿음의 흔적들이 되어서
0: 아멘.
1: 남은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부부 될 수

0: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고백들이 우리 김창근 성도님과 우리 이지원 집사님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김창근님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오직 답은 하나 주님밖에 없어서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흔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96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과 제가 안수집사 권사로 피택을 받았는데 더욱 영육한 건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앞날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참 이 가정의 기쁨이죠 목사님.
0: 또 귀하고 감사한 일이네요.
1: 네, 큰 부담도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 복받을 귀한 자리잖아요.
0: 네, 네.
1: 두 분이 함께 돼서 참 감사하네요.
0: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피택되셨을 텐데
1: 네.
0: 그 마음 잃지 마시고
1: 네.
0: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또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두 분 됐으면 좋겠네요.
1: 아멘.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8963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피택받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속하는 그런 귀한 자리 또 그러한 삶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하며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또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두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안순지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 속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두 분의 신앙의 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안순지 집사님과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963님 영광스러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움을 받음에 축하를 드리고요. 잘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81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인 어른이 깨어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축하드립니다. 네. 하반기 성경 통독, 성경 공부, 큐티, 생명의 삶 살 수 있게 하소서. 사업상 문제,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잘 되게 해 주소서라고. 네, 기도의 응답에 또 감사하고 기도 제목을 또 올렸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0: 네.
1: 목사님.
0: 성경 통독, 성경 공부, 큐티,
1: 네.
0: 새벽 기도 그 모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지금 작정하신 그 고백이 너무 귀하네요.
1: 그렇죠.
0: 그렇게 네.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업의 모든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또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는 8151님을

0: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 그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새벽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것들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삶 속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1: 아멘,
0: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사업의 문제들, 또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8일 5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믿음이 날마다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일 5일님 기도 응답에 또 감사하며 기도 제목들 올린 것 우리 하나님 아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케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541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성은이 편도선염 수치가 7이 되어 한 달 지켜보고 약을 먹게 됐는데 정상 수치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0: 아멘.
1: 아멘. 네. 목사님, 5410님의 네. 따님이 성은 씨라고 네. 네. 기도 제목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0: 네,
1: 네. 오늘도 올려주셨네요. 네.
0: 아이고, 편도선염 이게 사실 이게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견도가 붓고 아프고 또 열이 나고 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1: 네.
0: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편도선염으로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성은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그 아픔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모든 육신이 이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픔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불편함들이 있지만, 그 불편함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대와 소망들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5410님 우리 성은이를 위해 드린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광침례교회 이송환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물 스페셜 때는 소망의 기도는 계속이 됩니다. 다른 것은 선물 스페셜에 그냥 올라가는데 우리 소망의 기도는 계속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계속 많은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

경험한 흔적을 간증하는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유광침례교회 이성환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7월 3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일본 사법당국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옛 통일교회 해산명령을 최종 확정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도들의 영적 불안감을 이용해 고액 헌금을 장기간 강요해온 옛 통일교회 행위가 종교 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을 상실한 불법 행위라며 법인 해산명령을 최근 최종 확정했습니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 등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이단 문제를 단순한 교리 논쟁으로 방치하는 사이 가정 파탄과 재산 갈취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며 우리나라도 인권 침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와 종교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협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0년 종교화합유지법을 제정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은 종교운동 전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흥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표를 의식해 이단 사이비 집단과의 유착관계를 끊지 못하던 기존의 관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해외 선례들처럼 종교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역사와 유대문화를 생생하게 전해온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가 최근 전시 인프라를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시각자료로 재현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돕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등은 지난 1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스라엘 하우스에서 전시물 리뉴얼 세레모니와 교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0: 이번 리뉴얼 공사를 통해 현장에는 유대인 희생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판넬과 성막의 일곱 등잔대인 메노라 등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상징하는 핵심 전시물들이 대거 교체 도입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목회자들은 대사관의 물질적 지원과 고증책자 보급에 감사를 표하며 이곳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시각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밀한 유물 고증과 재현으로 소통의 문을 연 이번 리뉴얼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기독교 공공 문화를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신대학교가 1980년대 신군부의 압박으로 피해를 본 동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산하 특별위원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함께 국가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군사정권의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 조치를 대학 자율성 침해로 판단하고 피해 회복을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에는 당시 직접 피해를 본 1981년과 82년 입학생 등 동문들이 참여하며 현재까지 170여 명이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이번 소송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역사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수어통역사 한국협회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최근 부산수영로교회에서 농맹인 강사와 촉수화 통역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교육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농맹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예비 통역사들에게 촉수화 실습과 의사소통 비법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수영로교회를 비롯해 공주와 나주, 전주, 수원 등 전국의 농아교회들은 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장소와 식사, 숙박 등 복지 인프라를 후원했습니다. 세계수어통역사 한국협회 고경희 회장은 이번 과정이 농맹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은 맞춤형 소통 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울릉도에 현장 교육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도서지역 교육 모델 가동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1일 경북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울릉캠퍼스 강의실 현판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울릉캠퍼스 강의실은 이번 학기의 계절학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대 재학생 19명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 동안 섬에 머물며 기후변화와 섬 생태계 이해라는 전공 교과목을 현장에서 직접 학습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9도. 평양 28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덥겠고요.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 체온 조절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2: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전도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극동방송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저는 한 번도 제가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래서 힘이 됩니다.
4: 평소에 극동방송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 정말 멋있고 슬로건처럼 방송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후원했습니다.
5: 저도 그 방송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 받을 때 그렇게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2: 전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0: 명인 보금전파가 극동방송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뉴스 속보였습니다.
1: 지금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주님을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도포를 잘 빼입은 선비가 여러 짐을 크게 들고 한 시골 마을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살짝 개울이 나오자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노인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를 좀 업어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선비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겠다며 선비를 업어줬는데요. 선비를 내려준 노인이 그런데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저 마을에 정승 대감이셨던 맹사성 어른이 사십니다. 제 아버지와 친구지간이라 하셔서 벼슬자리를 알아보러 선물과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도 소용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갈 때는 도포 젖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요. 내가 바로 그 맹사성이요. 놀란 선비는 그제야 사정을 말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맹사성은 뒤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미래가 아닌 지금 나의 말과 행동, 마음을 보시지요. 미래를 이유로 현실의 봉사와 선행을 멀리하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은 곳을 말해준 십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거짓된 신자, 위선적인 사람에게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입에 발린 말을 쉽게 할 때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종종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해놓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을

내용을 입에 발린 말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말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고 하나님께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는 내용에서 마음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된 신자와 참된 신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말해도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자신이 거짓된 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치 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가꿔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0: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 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2: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살아갈 때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두 가지의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입니다. 영원한 네페시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2: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1: 예.
2: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1: 예.
2: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1: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2: 그렇죠.
1: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비메모리는
2: 별로 인기가 없었죠?
1: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이제 있더라도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주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성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2: 근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1: 예,
2: 장로님께서?
1: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 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 와, 오래 하셨네요.
1: 예.
2: 근데,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1: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2: 대구.
1: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계통에.
1: 처음에 제가 이제 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2: 그뭐 장로님이 뭐 거절당한 적이 있으세요?
1: 그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게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하고 그런 그
2: 농담도
1: 같은
2: 있었죠. 네.
1: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그

0: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전이네요.
0: 예,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손자가 지금 6대째
1: 믿음 생활을
0: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하시고.
0: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 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와 떨어져서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게 되는 게 기본인 게 모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러시면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0: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1: 예.
0: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 이제 그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 두 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 근데 주인은 저 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 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야,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반도체가?
0: 아,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1: 그런데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0: 예.
1: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0: 앞으로 AI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1: 근데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0: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예.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그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있고요. 예.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0: 저 내가 필요함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1: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그런 게 이건 뭐예요?
0: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그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그 홍수같이 많고 그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그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과 리더십에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1: 근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physical AI.
0: 예.
1: 이 physical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팩트,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피지컬 AI, 그건 또 뭡니까?
0: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그렇죠. 예.
0: 있는데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1: 그런데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0: 그런데 이제 피지컬이란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그 이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센서를 달아 가지고 센서가 그 공정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죠. 예, 피지컬. 이제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0: 예.
1: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0: 로봇도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1: 예.
0: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1: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부분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계속 지금 현재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1: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순장.
1: 순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 4,00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섬기셨어요?

0: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1: 구미에.
0: 예,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
1: 거기서 계시다가 예, 지금 서울로 예, 이제 서울로 오셔서.
0: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에서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0: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오카남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거기서 순장을 하시면서
0: 예 순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그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거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직장생활 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0: 예.
1: 그 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부터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예. 시기죠.
0: 예.
1: 지금이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저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0: 예.
1: 저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0: 예.
1: 장로님이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0: 제가 좁은 그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희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희 목사 같은 이게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오카는 목사님이 굉장한 그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윤대희 목사님으로 선교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딱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장로님께서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0: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도, 찬양.

0: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화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 규범 10계명을 복장을 합니다. 그 행동 규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 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 다음에 그 이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고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 곡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일곱 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도 좋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진법이 있습니다. 감사 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 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오늘 사연의 소개를 해야 되는데,
2: 네,
1: 여기 보니까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다 갔는데 참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 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같이 된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1: 앞으로 건강하시고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0: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앞으로도 네, 기업 위에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한계 속에서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불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동아리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미국의 연방법원이 판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아이오와주의 한 대학은 동성애

0: 목사가 리더를 맡지 못하는 방침을 가진 기독교 동아리의 등록을 취소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아리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이겼고, 이로써 동성애를 반대할 인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연방판사는 헌법에 비추어 볼때 대학의 불공정한 인권 정책이 오히려 사법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헌법은 표현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동아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감사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와 언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만 입각한 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입장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0: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주 작은 거, 아주 세밀한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는 그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저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저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김권사님을 만납니다.
1: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는 안 믿을 때인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애기 아빠가 3대째 믿음 신앙생활을 하신 집안이어서, 그때 제가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먼저 교회로 인도할 분이 저희 애기 아빠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아이들도 교회 가고 하니까 같이 가보자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2: 가장 힘겨웠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극동방송을 소개해준 고마운 분이죠.
1: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106.9라는 그 사이클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힘들 때인데, 그때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복도 되고, 또 힘들 때는 되게 많이 은혜도 되고, 믿음적으로도 힘들 때 은혜 돼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힘들 때도 저한테 많이 힘이 돼주시고, 그리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듣게 돼요. 이제는 그냥 거의 차 타면 먼저 트는 게 극동방송이에요.
2: 내게 극동방송을 소개해준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1: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덕분에 제가 극동방송을 알아서 정말 뭐라 그러게 되나, 정말 위안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믿음도 많이 자라났고 그 갈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도 되게 많이 회복도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분한테. 근데 그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도,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됐는데 항상 그 전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되게 그랬었는데,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하면은 제가 작은 힘이지만은 아주 작은 힘이지만은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예수님이 전해지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전해지고 하니까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결혼하자고 그냥 그딸 이렇게 막 수식어를 붙여서 멋있게는 안 왔는데 제가 그때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나 아니면은 안 한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렇죠. 일은 손발이 잘 맞아요. 각 부부가 같이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싸울 때가 있죠.

0: 홀로 되어 두 아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상황,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김 권사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부군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음성편지로 담아봅니다.
1: 자기야, 이거 쑥스러워서 잘 말 못했었는데 자기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에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자기가 처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신 모든 소명들 다 감당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정말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 맞아주실 그 순간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삽시다. 사랑해요.
0: 주 안에 이 행복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1: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큰아들은 이제 청년 때 아까 학생 때는 다니다가 지금 청년인데 잘 안 나가요. 교회를. 그리고 작은아들은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믿음의 배필도 만나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0: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김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나는 어떤 밭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 땅 좁지만 그 중에서도 70%가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쓸만한 땅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포항 지역은 괜찮은 편입니다. 강원도 가면 90%가 산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땅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이어도 같은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은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심고 뿌리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뿌린 씨앗도 거둘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 있습니다. 땀 흘린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없는 땅이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입니다. 땅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나쁘면, 농사 짓기에 부적합한 땅이면 아무리 힘쓰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에는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채집해서 살았습니다. 사냥해서 살았습니다. 있는 짐승 잡아먹고 있는 열매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목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떼, 양떼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떼, 양떼가 참 좋은데 사람들이 풀을 먹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을 키우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키우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도요, 돼지 같은 것은 한 번에 10마리, 뭐 12마리, 13마리 새끼를 낳습니다만은 소나 이런 정말 우리가 값지게 생각하는 짐승들을 보면 한 마리밖에 낳지 않습니다. 몇 년이 걸쳐서 한 마리밖에 낳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증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농사 짓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좋은 땅에 뿌리기만 하면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리 땅이 좋아도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1년에 2모작 하면 잘합니다. 두 번 씨를 뿌려서 수확하면 무엇을 뿌리든지 보리 또 벼 이렇게 해서 두 번 수확하면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더운 열대지방 베트남 이런 곳에는 세 번까지 벼농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알았습니다. 진짜 남쪽에 더운 데는 1년에 벼농사만 네 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 벼농사만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자 좋아하십니까? 코코넛. 그래서 저도 열대지방에 가면 코코넛 낭만적 아니에요. 또 언제 떨어지면 또 머리가 또 다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쳐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가 너무 탐스럽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저거 몇 년에 한 번씩 수확하냐고 많이 쳐다보더라고. 선생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 코코넛 열리면은 1년에 우리 동네는 3번 따먹습니다. 그렇게 큰 코코넛 열매가. 하여간에 땅이 좋으면, 기후가 되면 꽃이 피면 돌아서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꽃이 피면 돌아서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갔습니다. 상추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그 삼겹살 집에 가서 무한리필,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 대접, 상추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의심스러워서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혹시 이 상추 약 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 절대로 약 안 친다고, 우리가 키운 거라고, 그리고 필리핀에 약 칠 돈이 어디 있냐고, 그냥 키운다고. 아니, 약을 안 치면 벌레가 다 먹는데 어떻게 그러냐니까, 선생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땅이 얼마나 좋은지, 기후가 얼마나 좋은지 벌레한테 소문나기 전에 다 컸버린다는 겁니다. 벌레가 와서 달려들기 전에, 벌레한테 소문나기 전에 이미 다 커서 하루에 얼마나 크는지 아십니까? 며칠만 하면 다 커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농사에 있어서 최고의 잣대는 땅입니다.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힘들어도 좋은 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땅, 힘 있는 땅, 농사 짓기 좋은 땅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거름도 하고 퇴비도 하고. 여러분, 말이 거름 퇴비지요.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농부는 땅에 좋다면 똥이라도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힘을 넣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에. 가짜 농부, 신통치 않는 농부들은 그냥 비료, 약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름에서 좋은 땅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료 먹여서 약 쳐서 거둔 열매와 유기농, 정말 땅이 제대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는 맛이 다른 겁니다. 가격도 다른 거예요. 요즘 마트로 가도요, 약 쳐서 한 건과 약 쳐서 한 것은 표시 안 해놓습니다. 그런데 약 안 친 것은 포기합니다. 비료 안 준 것은 포기합니다. 유기농이라고 비쌉니다. 그래도요 맛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를 찾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땅만 좋으면 무엇을 해도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꾸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쁨,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은혜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기절에도 보면 천국복음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천국의 은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밭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밭,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밭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배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밭과 그렇지 못한 밭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참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받고 은혜 받고 구원 얻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열매 맺기에 합당치 못한 세 가지 밭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도 기쁨이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밟고 또 밟았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이 단단하게 굳어진 밭에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려도 싹이 틔워지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런 딱딱한 밭, 부드럽지 못한 딱딱한 밭, 0점짜리 밭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워야 좋습니다. 딱딱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도요 딱딱한 음식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과일도 딱딱한 과일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과일 좋습니다. 사람도 딱딱한 사람 좋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차도남 좋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가져도요, 억만금을 가져도 마

딱딱하고 눈빛이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 좋지 않습니다. 인물 좀 못생기고 돈 없어도 부드러운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딱딱한 것 같습니까? 부드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 이래도요, 저도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웃지 마세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드러운데 씨앗을 뿌려야 뿌리가 납니다. 싹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기쁨이 없지? 왜 감동이 없지? 아유, 나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나는 뭔 말인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왜 그렇지?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밟고 또 밟고 또 밟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씨뿌리기에 합당치 못한 딱딱한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사탄이 공략하기에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뿌리가 내 마음에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당장 내리지 못하니 사탄이 와서 그냥 탁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일 빵점짜리 사람, 제일 빵점짜리 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단단한 교인, 부드럽지 못한 딱딱한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성도들 간에 좀 너무 딱딱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부드러운 사람 가까이 하면서 좀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얼굴도 말씨도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단단하고 딱딱한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은 납니다. 문제는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하는데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싹은 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든든하게 자라면, 든든하게 자라면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더 왕성하게 크는데 뿌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 뿌리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니 햇빛을 쪼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식물을 옮겨 심을 때 특히 채소나 연약한 식물을 옮겨 심을 때 햇볕이 쨍쨍할 때 옮겨 심으면 금방 죽어버립니다. 비 오는 날 옮겨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비를 맞고 뿌리를 내린 후에는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햇볕이 쪼여지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돌 때문에. 돌이 너무 많아서 돌밭에서 뿌리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사라지지 못하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싹이 나고 무럭무럭 자라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데 딱 나가게 되면 세상에 웬 돌이 그렇게 많은지 돌밭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이 돌 때문에 뿌리가 내려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돌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돌은 돌축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큰 돌, 작은 돌, 성한 땅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이 많습니다.

눈만 딱 열면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돌입니다. 농부는요,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을 주워내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밭에 가보시면 돌 무더기를 싸놓고 밭을 개간했던 것처럼 돌 있는 대로 주워내어야 합니다. 그 돌을 주워내지 못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이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내 욕심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따라 편리하게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들, 세상의 상식, 이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 이것이 바로 크고 작은 돌이 되어서 내 은혜에, 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돌이었습니다. 철학이 돌이고 직장이 돌이고 가정이 돌이고 큰 돌멩이 작은 돌멩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뿌리를 내리는데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이 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신의 돌들, 여러분들의 은혜의 밭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밭에 숨겨져 있는 돌들을 주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돌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면 아낌없이 주워서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밭에, 가시밭에 어쩌다가 곡식 씨앗이 뿌려지면 자랍니다. 뿌리도 내리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보리가 보리밭에 뿌려져야 하는데 보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농부가 잘못해서 옆에 잡초밭에 뿌려졌습니다. 싹이 나서 보리가 자랍니다. 모양은 보리인데 보리밭에 제대로 자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알, 두 알, 몇 알 없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형편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시떨기 밭의 농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잡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농사에 잡초가 있습니다. 뽑아버려야 할 잡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염려와 유혹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는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한편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겁박하는 겁니다. 염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유혹해도, 무엇으로 유혹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세상에 염려 백만 번 해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다가 안 되면 급박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여러분, 아무리 근심이 있어도, 아무리 염려가 나를 급박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습니다. 바울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서 자기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유혹의 길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염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렇다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병행기절인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이 횡행하지만 거짓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칠푼이 팔푼이 이야기 있습니다. 칠푼이 팔푼이가 친구인데 어느 날 둘이 나무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칠푼이가 나무를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팔푼이 보면 어떡할까 해서 이 칠푼이가 땅을 파고 보물을 묻었습니다. 묻어놓고 보니까 혹시 못 찾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어가지고요. 한자 써놓았답니다. 여기에 칠푼이가 보물을 묻지 않았다. 이걸 팔푼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칠푼이가 가고 난 다음에 밤에 와서 땅을 팠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았답니다. 나 팔푼이는 절대로 이 보물을 가져가지 않았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보면 들통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막 머리를 들리고 해가지고 거짓말 하지만 들통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속이려고 하지만 엄마, 아빠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속아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굿,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았을 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셨을 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말씀하면 내 마음밭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시험 들지 말고 좋게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아무개 권사가 좋고 아무개 집사가 좋은데, 하나님이 좋아서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세 번째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한다고 다 1등 합니까? 여러분 공부한다고 다 책 본다고 다 이해가 됩니까? 책 봐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공부한다고 다 1등 하지 못합니다. 1등 안 되니까 치워버리자.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1등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책을 붙잡고 열심히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해가 되고 하다가 보면 1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기는 겁니다. 힘들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마음 가지셔서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 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운동 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고 운동하면은 몸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운동 끝나고 나면은 또 배고파요. 뭘 많이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거기서 이제 아예 안 먹는 거 참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조금만 먹는 거 이거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먹고 싶어지고 먹다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왕창 먹게 되죠.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빠지는 일도 그렇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안 나갈래 하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번 주 뭐 더워서 빠지자 여행 가야 되니까 빠지고 한 달만 좀 빠지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쭉 교회를 방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작했다가 큰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제하는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죠? 바로 절제가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절제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한 주, 두 주 교회 방학의 유혹이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절제의 힘으로 우리 잘 이겨내자고요. 자, 더운 여름 절제하면서, 절제하고 나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자, 같이 고백하시죠.

손재석 앨범에서 줄을 찬양. 바로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그렇죠?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아홉 가지 맨 마지막 절제. 아, 우리 꼭 그 힘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주, 두 주 빠지고 싶은 그 유혹에서 절제하면서, 그래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가야지, 이번 주도 가야지. 새끼라고 전화통화 됐어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야지 하고 이번 주에 탁 눈 감고 가는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 제가 항상 외치는 거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잘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달려오셨어요. 지금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전국 어디서나 지금 듣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네? 자,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또 어디서 듣고 있죠? 산책하면서. 운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제 뭐 포크레인에서도 주시고, 버스에서도 주시고, 택시. 자, 일터도 여러 가지죠. 뭐 비닐하우스에서도 듣고, 시끄러운데 식당,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디서 듣고 계시고 어떤 곡을 여러분 신청하실지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수원 출책, 의정부 출책, 익산, 네, 인천, 양평. 자, 또 어딥니까? 또 어떤 곡? 여러분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어떤 찬양을, 예,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찬양?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604번님이 자, 빠르게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절제의 힘을 주세요. 바로 이 곡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천안 출석해 주셨고 송파 회사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곤지암에서 장원 출첵해 주셨습니다.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경북 외간에서 신청하셨습니다. 4154번님의 신청곡 쉐키나 찬양단.

자, 수원에서 우리 8493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서울 택시기사 성도님 2944번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아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대구에서 1772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휴가 내고 안양에서 듣고 계시는 2191번님 그리고 오이하우스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연천 8400번님 7406번님 전주에 있는데 수요예배 때 김천에서 여자친구가 와서 수요예배를 같이 가곤 하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소개받고 싶다고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06번님의 신청곡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은 제목이죠. 찬양 제목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야, 신청곡 참 많네요. 참 이거를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하루 종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제주 서귀포는 지금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나 봐요. 6420번님 어플 메시지로 처음 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7038번님, 북대전 IC에서 청취하시는 100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자, 오늘 천안에서 많이 틀어놓고 계시네요. 혼자 사무실에서 0995번님도 듣고 계시고,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 아빠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요.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배송합니다. 8093번님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많은 신청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제가 참 예전에 대학 때, 청년 때, 지금도 이제 청년 같지만 청년 때 대학생들하고 참 이 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더운 계절인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 앞으로 와가지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가지고 푸르고 푸른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서로 외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시죠.

한 손에 복음 들고, 예, 한 손에 사랑 들고, 이번 여름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창원에서 강진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177번님 듣고 계시고, 경주에서 또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9771번님, 울릉도에서도 우리 7179번님 듣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양주에서도 힘내십시오. 7017번님, 도봉구 창동에서 5035번님 이곡 신청하셨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번 주 한 주 동안요,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교회 방학하셨다가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됐거나 스스로 교회를 가시면서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나 드디어 교회 나갔다고. 이번 주 아직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십시오. 송축회 내용은 우리 목포에서 8445번님도 신청한 곡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이랑 함께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0691번님도 지금 새싹으로 오셨는데 용인에서 아이 하원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끼라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696번님도 아이와 사는 광야 같은 인생 위로받고 싶어요. 광야를 신청하시면서. 아, 그러게요.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늘 또 즐겁지만은 않죠. 예, 광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힘내십시오. 9696번님. 자, 천호동에서 오산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또 보니까 아까 아이들이랑 함께 손주 동탄에서 손주 하교시키면서 듣고 계신다고. 모레 단기선교 가시는군요. 이제 드디어 이제 7월이니까 아이들 수련회가 다가오고 뭐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많이 다가오죠. 그때마다 또 이렇게 찬양이 빠질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예전 찬양 중에서 다시 좀 요즘 어떤 뮤지션들이 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흐르는 찬양인데 우리 소리엘 형님들이 예전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 곡을 열심히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 나로부터 그 복음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소리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어 182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충북 음성 햇빛 쨍쨍. 지금 풍덕천 차가 엄청 맑혀 뚫어주십시오 하고 1059번님도 오셨고요. 강화도에서 또 인천 너무 뜨겁다고 운전하는데 덥고 졸리지만 힘내신다고 7029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민준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계단 오르락내리락. 주와 함께.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고. 오늘 너무 더운 날씨 선곡 너무 좋아서 힘이 난다고 0778번님도 오셨습니다.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선곡 좋다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여러분께서 더 처질 수 있고 또 꽉꽉 막히는 또 지금 도로 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휴게소에서 계신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사연 다 소개 못하고 신청

0: 꼭다 못했지만 예, 여러분 죄송하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난 3월 새끼라 처음으로 방학 중인 신우 신청하고 기도도 했고 근데 집 앞에 교회 다시 출석한 지두달 지났다고. 할렐루야. 우리 7029번님 신우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선물. 자, 그리고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방학생이 제가 꼭 전화 연결을 되기를 원했는데,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에 이 방학생을 한번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이 방학생.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이후.
0: 아, 통화 중. 3시 때는 통화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어쩌죠?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자, 3848번님, 3848번님. 오, 신호 갑니다. 신호 가요. 와, 와. 방금 통화 중이었는데. 자, 생방송 중에 그냥 무작정 전화합니다. 3848번님. 극동방송 일반 전화에서.
2: 아,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2: 아, 아니요, 지금 저 회의 좀
0: 회의
2: 미팅
0: 중.
2: 중이거든요.
0: 잠깐 나오셨어요? 회의하다가?
2: 잠깐 나왔습니다.
0: 잠깐. 다행입니다.
2: 예,
0: 우리가
2: 네.
0: 지난번에 제가 방송 중에
2: 예.
0: 전화했더니 그때 운전 중이시고
2: 아, 맞아요.
0: 협력업체분들하고 차량으로
2: 맞아요.
0: 이동 중이라고 해서 전화를 못
2: 예. 아.
0: 받으셨다가 뒤늦게 이렇게 지금 문자로 주셨었잖아요.
2: 예, 아, 그리고 제가
0: 네.
2: 그때 죄송해갖고 다 이제 그 업체랑 현장 미팅 끝나고 내린 다음에 그이 번호로 전화했는데
0: 네.
2: 전화를 안
0: 아, 왜냐면
2: 받으시더라고요.
0: 제가 이제 생방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2: 아,
0: 스튜디오
2: 그러셨구나.
0: 안에
2: 예.
0: 있는 전화로 하거든요. 제가 직접.
2: 아,
0: 예.
2: 그러셨구나.
0: 다른 시간대는 저기 안에 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2: 네네네.
0: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2: 네.
0: 받으셔서 다행이네요. 어느
2: 아유,
0: 지역이세요?
2: 전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2: 인천 부평이요.
0: 부평.
2: 예.
0: 그때 30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2: 예, 맞습니다.
0: 방학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시죠?
2: 알고 있습니다. 예.
0: 30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거.
2: 그죠, 알고 있습니다.
0: 엄청 오래됐습니다.
2: 네네,
0: 오늘
2: 맞습니다.
0: 드디어 30년 방학을 끝낼 기회가 왔네요. 응?
2: 예, 아, 예.
0: 기회가 왔어요.
2: 네.
0: 지금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의 좀
2: 예.
0: 짱이십니까? 거기 회의에서? 예?
2: 아니요,
0: 리더세요?
2: 부장, 아니요, 리더
0: 부장.
2: 아니고요. 예,
0: 예. 부장.
2: 부장입니다.
0: 아, 회의, 거기 그분들하고 좀 하라고 하시고, 저랑 잠깐 통화
2: 예.
0: 좀 하시죠. 일단은
2: 네네.
0: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데,
2: 예.
0: 이 방송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잘
2: 아,
0: 아세요?
2: 저는 방송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0: 네.
2: 예전에도 한번 해갖고, 그, 통화한 적 있어요.
0: 저랑요?
2: 예전에도. 예, 예전에, 아니요. 한 4, 5년 전인가?
0: 그러니까
2: 그때 한
0: 저랑요?
2: 번요. 아니,
0: 저랑.
2: 어느 분, 솔직히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고.
0: 아.
2: 그래갖고 저는, 아, 선물 주신 감사해. 선물은 솔직히 마음만 받으면 되고요. 전화 주신 것도 감사하고.
0: 4, 5년 전에 무슨 일로 통화를 하신 거예요?
2: 아, 저는
0: 극동방송하고?
2: 보면은 가끔씩 그좀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 극동방송 자주 듣는데
0: 네.
2: 그때도 그냥 듣다가 좀, 예, 좀 마음 그래가지고 한번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0: 네.
2: 그때도 그 PD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전화 오셔갖고 통화하고
0: 네.
2: 그랬었던 적이
0: 그래서
2: 있어요.
0: 뭐래요?
2: 이번에도
0: 막 교회 가자고 그러던가요?
2: 교회 잘 다니시라고
0: 교회 잘 다니라고?
2: 예,
0: 영접
2: 맞습니다.
0: 기도도 하고 그랬나요?
2: 그때도 기도해 주셨어요.
0: 아, 그럼 전거 같네요.
2: 예, 아, 그러셨습니까?
0: 4, 5년
2: 예.
0: 전에 이제 딱이 프로그램 5년 됐는데 초반에
2: 네,
0: 저랑
2: 맞습니다.
0: 했었나 보네요.
2: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 또 드디어 다시 됐네요.
2: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예? 3848번님 지금 어렵게 어렵게 예? 그쵸?
2: 예.
0: 그때 제가 막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됐는데 오늘 드디어 됐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3848번님 다시 재도전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가 다시 도전하는데 자 일단은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팸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2: 아, 그 피디님,
0: 예.
2: 그냥 뭐저 선물 안 받아도 정말 괜찮거든요. 진짜로
0: 아니,
2: 다른 분 많이 주시면 좋고 저는
0: 아니, 아니,
2: 안
0: 다른
2: 받아.
0: 분이 없고요.

0: 예.
1: 30년 방학생들 이런 분들 네.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니까 다른 분이 예. 없어요. 오늘 아, 우리 3848번님 예.
0: 그러십시오. 레모나 주십시오.
1: 레모나. 어이, 방송을 네. 잘 듣고 계시는군요.
0: 아, 그럼요.
1: 알고 계시는군요. 레모나. 네네네. 레모나 네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네네. 기회에 하나님께서 네네. 이렇게 강력하게 네네. 다시 부르고 계시는데
0: 네네.
1: 하나님께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0: 아, 그럼요.
1: 저랑 그때 통화하고 나서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뒤로?
0: 아, 그 뒤로 갔죠.
1: 갔어요?
0: 네네.
1: 몇 번이나 가셨어요?
0: 아, 근데 그 어쨌거나 그 매번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1: 네.
0: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약간 좀 제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못 가는데 가려고는 항상 마음 먹고 있어요. 대여섯 번 갔으니까
1: 네네.
0: 좀 이제 좀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예. 네. 그 교회는 원래 가시던 교회가 있고요.
0: 아, 그럼요.
1: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네.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결단의 예. 기도를 저랑 함께 드리시죠.
0: 예, 알겠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0: 예, 예,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예.
1: 우리 3848번님 4, 5년 전에도 아마 전지 모르겠지만 전 것 같아요. 통화가 됐었고 네네. 이번에도 정말 제가 어렵게 이렇게 통화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네. 여전히 우리 3848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네. 잘 드리시고
0: 네.
1: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좋은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알겠죠?
0: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회의하다가 나왔으니까 좀 죄송해서
0: 아, 예.
1: 제가 커피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
0: 아, 예. 저 예. 많이
1: 그분들하고
0: 다른
1: 아니 그분들하고 드시라고 예. 3848번님 드시지 말고
0: 네네.
1: 그분들 드시라고 예.
0: 아,
1: 회의할 때 드시라고 커피도 좀 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에서 줬다고 얘기 좀 꼭 좀 네. 해주시고요.
0: 예. 예,
1: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신가요? 30년 전에 불렀다든지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
0: 그냥 항상 그신 하나님의 사랑
1: 네. 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0: 그냥 이렇게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1: 마음이 어떤 게 와닿아요? 예?
0: 뭐 주님의 사랑 그런 것들 예.
1: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 되신 네. 그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0: 네.
1: 꼭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곡 함께 나눌게요.
0: 예,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30년 방학생 영접기도 너무 감동이었다고요. 0995 5번님 방송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생방의 묘미 늘 등줄기에 땀 하고 우리 380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생방의 묘미가 있죠. 전화 연결 한 주 동안도 새끼라 또 극동방송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끝곡 오늘 신청곡 많이 들어왔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보내드리면서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물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때 인간은 특별히 창조주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그 질서를 깨뜨렸고 조화의 합창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균열은 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역사 전체에 스며들어서 온 피조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합창의 자리 조화의 소명은 잊혀지고 자기만의 음성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포하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던 합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 온 피조물의 영원한 찬양으로 온 우주의 합창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린 노래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부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예, 포항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말, 목사님.

0: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막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 또와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말씀과 찬양, 기도와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그분과 소통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둘 때 우리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빚어지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귀한 그릇, 그 그릇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또 때에 맞게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세상에 빛나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9번 E플랫 메이저 3악장 론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작품 번호 OP 작품 번호가 붙여서 분류되기보다 WOO 작품 번호가 없는 작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20살 초기 때 만들어진 실내악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리가 좀 늦게 돼서 9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초기 작품이어서 그런지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영향이 아주 자연스럽게 묻어난 대표적인 고전 시대의 어법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론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보지아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9번 E플랫 메이저 WO 38번의 사막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이슬러의 아름다운 로즈마린 준비했습니다. 안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시죠.

100여 곡이 넘는 현악 오중주를 비롯해서 다수의 첼로 작품들을 남긴, 또 첼로가 단순한 저음 악기가 아니라 노래하는 독주 악기다 라는 평가를 받게 한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케리니의 대표적인 첼로 협주곡 B플랫 메이저의 3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케리니는 평소 자신의 뛰어난 첼로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첼로라는 악기는 독주 악기라기보다 화음의 제일 중심이 되는 근음 혹은 베이스 음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했었던 악기로 평가받고 있었죠. 그래서 보케리니는 이 첼로라는 악기가 바이올린 못지않게 독주 악기로서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러한 것이 고전주의 양식과 잘 결합해서 만들어진 작품, 바로 오늘 첼로 협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시대의 전형적인 양식, 3악장 론도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악장 론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경쾌하면서도 또 빠른 패세지, 아주 활기찬 분위기가 매력적인 그런 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모리스 장드롱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게르니의 첼로 콘체르토 B플랫 메이저의 사막장 론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로시니의 작품 보아라 웃으며 하늘을 보아라, 테너 루이지 알바의 음성, 알차오 갈라에라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시니의 작품 보아라 웃으며 하늘을 보아라 테너 루이지 알바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십자가 메들리 작품 준비했습니다.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 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수산궁과 예루살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제가 뜬금없이 건강 타령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전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건강검진 중에 용종을 많이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종이 생길 수 있는 체질이니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꼭 어김없이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말고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어김없이 용종이 나와서 제거를 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고, 아유, 나는 일상에 내가 건강하고 밥도 잘 먹는데, 이렇게 펄펄한데 검사는 무슨 검사? 하고 방치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겠습니까?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질병으로 번졌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저는 느낌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이 없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이와 같이 씨앗이 내 몸 안에 소리와 소문 없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인들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이 멀쩡한 옷을 입고 이와 같이 멋진 간판을 달고 때로는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정말로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거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당장 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만 반응하며 살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순간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삶이 딱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수상궁과 예루살렘이라고 정했는데 누구나 이런 화려한 수상궁의 현실의 삶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그와 같은 편안한 삶, 걱정 없는 삶. 그러나 이 수상궁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모두가 고향인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처지와 형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과 여러분의 영혼의 삶에 트인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요셉 수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날 예루살렘에 살 때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래도 포로로 잡혀오는 동안에 그는 똑똑했기 때문에 발탁되어서 그렇게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최고직인 관원이 되어 왕의 신임을 한몫에 받고 살았습니다. 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겠지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탄탄대로의 안전된 삶이 수상궁의 삶이었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런 통증이 없는 안락한 이 상태, 거기가 바로 수상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에서 온 형제 하나니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와 같이 몇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향, 우리 민족 이 유대의 이 고향 예루살렘에는 그때 하나님의 도성인 그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 성문은 불이 타 버렸고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지금도 큰 환난 속에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느헤미야가 나고 자랐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만들었던 신앙의 뿌리고 영적인 고향이 예루살렘입니다. 그의 인생의 근본과 바탕이 되는 그 예루살렘. 그러나 그는 화려한 수상궁에 앉아있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 덥석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은 안락한 수상궁 있는데 하마터면 몰랐던 고향의 이야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말자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이라는 진짜 자기의 진짜 고향 영적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는 깜짝 놀라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내 영혼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이와 같이 무너져 내려가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수상궁이 오늘 현실의 삶아 안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바로 비극이 아닐까요? 여러분, 2026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흘러가버린 시간을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수상궁의 삶만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왔다면 과연 나의 내면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와 같은 우리의 고향의 처지와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후반기 진정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은혜를 한 몇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영적인 고향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평소에는 이분이 너무나도 건강하고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이 늘 해외 출장으로 바쁘게 살았던 중년의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뭐 체력에는 자신감이 넘쳐서 매일 밤낮 없이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치과를 갔답니다. 치과를 가서 이와 같이 그렇게 치료를 받다가 그 치과 기계 하나가 그만 입에 톡 떨어져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위 내시경으로 이와 같이 했더니 또 더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게 생겼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이와 같이 받아라 해도 바쁜 그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정말로 마지못하여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장에서 이와 같이 촬영을 해봤더니 그 안에 이 대장 안에 용종이 몇 개나 있는 거 하니 23개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니, 이걸 발견 못했다면 당신이 조금만 더 늦어 손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지 않다고 지금 멀쩡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미련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살았던 이 사람, 그때서야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면서 탄식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이 세대의 무감각한 영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딱 이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아무리 반응을 하라고 해도 감각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좋으면 좋은 줄 압니다. 눈에 바쁜 것만 있으면 그것만 쫓아갑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이와 같이 보고 알고 깨달 본질적인 것을 다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머니도 멀쩡하시다가 몸이 피곤해서 병원에 이와 같이 진료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진료를 그냥 피곤해서 받아봤는데 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입원하자마자 2개월 만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것이 간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아마 간이 마지막까지도 고통이 없으니 당연히 건강한 줄 알았겠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이와도 똑같습니다. 2026년 우리가 전반기 마지막 주일 이 침묵의 가난처럼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이렇지가 않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만 이와 같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가슴을 쥐어 짜듯 힘들어하며 예배 시간에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에 눈물이 흐르고 영적 민감성을 가졌던 것이 어느 날 세상에 쫓겨 살다 보니 영적인 둔감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 망가져도 썩은 문드러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증, 이 영적인 간암에 이와 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 성벽의 이야기를 듣자말자, 아니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이와 같이 불을 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덜쩍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서 펑펑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 학대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영적인 통증을 느끼며 그는 이와 같이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영적 용종이 23개나 자라도록 무감각한 성도들을 좋아합니다. 자기 내면은 썩어지고 자기 내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곧 죽을 것 같고도 알지 못하고 세상 끝 쫓아가기 위하여 빨간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사탄은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소식을 듣자말자 대성통곡하게 되어졌을까요? 그에게는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영적인 척수를 가지고 있었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더 수상궁의 화려한 삶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세포들이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정신을 팔려서 보이지 않았던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없다고 괜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수상궁의 삶에만 빠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의 담장이, 믿음의 담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그 성문이 불타있음에도 느끼지를 못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서 다시 한 번 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남은 여정의 삶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예레미야는 이 상을 듣자마자 자기의 모든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빼야만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살겠다고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아무리 발부둥 쳐보십시오. 점점점 이와 같이 더 깊은 구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며 팔을 벌려 누워있을 때 우리들의 몸은, 겸손한 몸은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께로,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때는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듯하지만 지나고 보니 자기 깨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세상의 방법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워지는 이승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밀려치듯이 내려오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불태웠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피난짐을 싸기 시작했고, 당시 이승복 목사님은 따르던 성도들이 목사님을 살리겠다고 피난을 가자고 이와 같이 강건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 거부하고 목포교회 예배당에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교회들이 이렇게 다 불타고 무너져버렸는데 이 민족의 범죄함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무너진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흩어졌으니 지은 죄가 있다면 나와 내 집이 주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의 죄를 자복하오니, 나의 죄를 자복하오니, 이 무너진 제단을 하나님 수축해 주십시오. 이 제단을 주님 새로 세워주옵소서. 북한군이 교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목사님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당신이 이성봉이요?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예수쟁이 대장이라며 당신 정체가 뭐요? 이성봉 목사님은 나의 정체는 오직 예수요. 내 직업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총을 겨눈 군인이 기가 막혀 더욱더 총구를 그의 가슴에 밀면서 말합니다. 이래도 기도하겠단 말이요? 조롱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며 민족의 죄를 자복할 때 그 기도의 위엄 앞에 그 군인이 한참 서 있다가 온몸을 떨듯이 그냥 차마 총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승복 목사님과 똑같은 기도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정치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와 같은 그 후세의 사람이었지만 그 남은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대제국의 왕의 관은 자리까지 끼어올라찼으니 그의 지략과 위기관리의 능력은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위치 속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명령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구호물자를 보내서 그리고 상소를 올리든 뭐든 하든 대할 수 있는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그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인간적인 방법을 철저히 배제한 채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을 봤더니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무너진 성벽앞에서 저 게으른 백성들 때문이다고 남탓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안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승복 목사님처럼 눈물로 가슴을 찢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의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모세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인용하며 주님, 우리가 범죄하면 흩어지겠지만 다시 돌아와 계명을 지키는 하늘 끝에 있을지

라도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치적인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무너져 있든지 어떤 상황에 방치되어 있든지 어떤 곳에 고민이 있든지 다시금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무너진 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무너진 성벽 앞에 내 능력이 가지고서 이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쉽게 나아가 무너진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후반기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넘어서 그는 헌신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심리적 질병 하나가 있죠. 요즘 보면은 뉴스에도 한 번 뜨는 용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용어입니다. FOMO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OMO, F-O-M-O.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행과 성공 궤도에서 나만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나만 고립되는 공포감을 느끼는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돈을 앞으로 버리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나만 돈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와 같이 장사가 잘 되는데 나는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지금 앞에 가는데 나 혼자만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웰빙이다 힐링이다 다 건강한데 나 혼자 병든 것 같고 나 혼자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의 트렌드에서 낙오자가 될까 봐 점점 건강하는 것이 포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포모를 느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정작 내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거나 힘들게 운동하는 진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와 신앙도 똑같죠. 수많은 성도들이 좋은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예배의 기도의 자리에 뒤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내 영혼과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시간 내고 내가 기도하고 내 몸을 던져 땀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희생의 자리까지는 나가지가 않고 그냥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거룩한 수고와 헌신과 땀방울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공동체가 세워졌고 가정이 행복하고 누군가가 이와 같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해졌고 누군가가 수고 마당을 쓸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처럼 누군가의 이와 같이 삶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떨어져야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줄 아는데 땀 흘리지 않고 몸이 가짜 건강인 것처럼 희생이 없는 영적 회복은 종교적인 영적인 사치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이와 같이 된다. 저래야 된다.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이와 같이 여러분이 희생해 보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세상적인 포모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었다면 그는 페르시아 수상궁이라는 화려한 유행의 중심지에서 내 지위와 권력을 잃을까 봐, 왕의 눈에 눈 밖에서 내 출세 가도가 막힐까 봐 불안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거룩한 대열에서 나만 빠지게 되는 영적인 포모를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수상궁의 안락함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흙먼지가 가득한 무너진 예루살렘 현장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과 미래를 던지는 진짜 희생의 삶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고 불탄 그 하나의 문을 이와 같이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왔지만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쌓고 웰빙 생활하는데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왜 내 교회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불타는데
희생하거나 헌신하거나

0: 감싸지 않고 이와 같이 시간을 드리지 않는가? 때로는 내 이름이 빠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나와 느헤미야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허물어진 담장을 수축하고 불탄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전반기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뒷짐지고 바라보는 영적 구경꾼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수상궁의 삶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수상궁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떤지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든 인생이든 여러분 건강하고 위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나 말쟁이들의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헌신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벗지 못하고 수고하는 사람의 땀방울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 주말을 반납하고 내 지갑을 열고 내 자존심을 꺾고 무릎으로 섬기는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예루살렘의 영적인 삶의 그 모든 담장이 수축되어지고 불탄문이 이와 같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의 두려움의 영적 두려움의 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포모인 것입니다. 내가 육적으로는 만족하지만 영적으로 이와 같이 뒤처지지는 않았을까? 내가 직분에 걸맞는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삶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질 6개월의 그 시간 속에서도 진정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고백하며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문제는 재물을 소유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재물에 붙들려 있었고 결국 영혼보다 현재의 안전과 만족을 더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는 사람의 연약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된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 예수 대문 앞에 박창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시며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과 구주여 광풍을 불어 향유 옥합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경주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뢰하는 데 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주안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까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천국 시민이 되는데 그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첫 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문맥을 따라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 천국의 복에 참여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전하고 가르치는 통로가 된다.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처한 실제 형편은 어떠하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많아지고 또 존중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삶이 그들을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삶은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참한 삶을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새벽기도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입니다. 저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가?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러니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그 뒤에 줄을 서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꼭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해야 한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고 스스로 규정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과 권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덟 가지 복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여 과연 저 사람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 아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여덟 가지 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반드시 전파될 것이니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 말씀은 격려이고 위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신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위 세상의 힘으로 이런저런 자리로 그런 영향력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소금과 빛을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소금을 넣어 음식에 간을 맞추고 빛이 있는 동네나 집안에 있는 등불이 결코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소금으로 그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제자들을 빛으로 부르셔서 주님이 주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이게 하십니다. 그 빛,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스스로 만들어 빛을 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강해야, 우리의 모습이 뭔가 좀 있어 보여야 주님도 강하게 되고 주님도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안에 주님이 강한 능력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도 주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여덟 가지 복을 먼저 이루셨고 우리를 불러 그 복에 참여하시는 주님께서

빛이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참여하게 하셔서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이게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모습이 좀 강해져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보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하십니다. 경고이죠. 우리가 바로 소금과 같이 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덟 가지 복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청결하고 화평한 사람들이 가진 그 맛,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인지, 바로 그 맛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천국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세상과 교제하면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야말로 참된 위로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고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님은 당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 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모르는 천국의 맛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어야 하죠. 그런데 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맛을 추구하고 따르려 한다면, 세상의 주장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고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힘 있는 단체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나 재물, 권력 같은 것 너무 목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모임이나 주장에 너무 빠져서 그런 흐름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여덟 가지 복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부름을 받은 교회만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교회만 보일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맛과 빛을 추구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의 맛과 빛을 추구하고 그 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억지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선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끼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을 세상에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본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고 강하고 세력을 모았기 때문에 세상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조차도, 우리가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고 성과를 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여, 우리가 수고한다 하여 주님의 복음이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역사에 참여하라.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주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온 세상을 향하여 보일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건 좋은 일이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덟 가지 복을 기억하고 그복 안에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곧바로 칭찬하거나 우리를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런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추이는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좋게 만들거나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증거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당신께서 작정하신 이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베드로 선생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그것을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0: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때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삽니까? 왜 당신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려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삽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대답,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여덟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내가 전해줘도 가르쳐줘도 이 사람이 알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듣고 보고 깨달은 바대로 전하고 가르치면 그 열매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준비하신 이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천국의 맛과 빛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니 주님 부르시는 대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명령이 아니라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습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 있고 우리 주님이 강하시니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그 삶으로 나아오라.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 확신하고 착한 행실을 행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을 기억하여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생의 권면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직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늘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하는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이들, 그들을 열심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이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더욱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참인걸이라는 경주마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한 말인데요. 오직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경주마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 말을 똥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록은 101전 101패. 한국 경주마 최다 연패 기록이라는 씁쓸한 기록도 남겼어요. 그런데 은퇴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게 위대한 꼴찌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한국 마사회는 개근상이라는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비록 한 번도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101번의 경기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적보다 성실함을 기억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맡겨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지를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요. 한순간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나요? 벌써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오늘 첫 찬양으로 힘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피아워십의 목소리였죠.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이 저녁 시간, 또 금요일 저녁 시간에 신나는 찬양 올려드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이라 더 신나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제가 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 올려드렸는데 어떤 한 분께서, 우리 3875번님께서 오늘 춤추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서영 PD님께 들켰네요. 지금 밥하면서 한 손 들고 폴짝폴짝 뛰었더니 바닥에 물이 다 튀었네요. 상상되시나요? 하시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나는 찬양 신청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었는데, 네, 저도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틀어드렸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쌀을 씻으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신나는 찬양,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신청하셨던 모든 곡들, 제가 올려드리지 못했던 곡들 몰아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3875번님께서 신청하신 신나는 찬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찬양 신청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렐루야, 팀 루거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올려드렸어요. 네, 또 우리 2667번님께서 찬양 신청하셨네요. 7월 한 달도 방송 가족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나날들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신청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를 생각하면서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확실한 이 말씀도 보내주셨고요. 7월 한 달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세요. 저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이 시작된 7월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손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영어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나 깨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길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 중보의 힘에 또 주님의 지키시는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9171번님께서 또 찬양 신청을 해주셨었는데요. 오찬환 오늘 찬양 완료 하시면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찬양 올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찾아보니까 파이디온 선교회 찬양이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각 교회 유초등부에서 굉장히 분주하시죠. 네, 강습회도 받으시고 또 준비도 하고 분주한 일정 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실 텐데요.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어나갈 수 있는 거겠죠. 파이디온 선교회 찬양 아시는 거 보니까 뭔가 9171번 님도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찬양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파이디온 선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이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목소리였는데요. 어린이 찬양이 사실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가사도 어렵지가 않아요. 순수한 그 가사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그 찬양에 더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고 했던 경험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도 그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면서요. 다음 찬양 올려드릴게요. 다음 찬양은요. 521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저번 주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받았던 댓글이에요. 다윗처럼 춤추고 싶네요 하시면서 오춤완이라고 보내셨어요. 오늘 춤 완료. 야, 또 처음 받아보는 댓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 5215번님의 찬양 올려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계속해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못 올려드리면요.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시작됩니다.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올려드릴게요. 신청 마음껏 해주세요. 네, 샵 9030으로 신청 찬양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의 목소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 주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번 주에 행복 찬양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두 분이나 계셨었는데, 다 행복한 일이 있으셔서 사연을 함께 나누셨었어요. 1772번님, 맛있는 호박죽을 싸주신 집사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행복 올리셨고요. 우리 8063번님께서도요, 처음 문자 보낸다고 하시면서 생일날 아들한테 용돈도 받으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셨다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셨다고 올리시면서 행복 찬양을 신청하셨습니다. 네, 오늘 손경민 씨의 행복 찬양 안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한 저녁 되고 행복한 나날들 되길 바라면서요.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행복 찬양 올려드렸고요. 토브러브의 목소리였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찬양까지 올려드렸어요. 주님 안에 있다면 참 평안과 행복.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로 잘 붙어있는 이상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1746번님께서 할렐루야, 행복한 금요일 퇴근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은 특별히 더 행복한 듯요. 이번 주 교회 찬양곡 우리 때문에 신청합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 은혜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이제 거의 다 퇴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퇴근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하신가요? 극동방송과 함께해서 더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찬양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찬양은 저희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 때 많이 듣는 찬양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2026년의 절반이 끝났어요. 이 절반이 끝나고 다시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 사랑은 잊지는 말아야 할 사랑이잖아요. 매일 주님께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올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청하신 찬양 또 못 올려드린 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 시작됩니다. 썸머 스페셜 때는요. 찬양으로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찬양들, 우리 시원한 여름을 찬양으로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90.3MHz 주파수 꼭 맞추시고요. 또 울릉도에서는 FM 96.7MHz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복된 금요일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때문에 올려드리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만세 반석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필립 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며 항상 변하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 밤새 수고하는 어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도록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은 남이 강제로 지운 짐도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짐도 있죠. 생계를 위한 짐도 있지만 내면의 고통과

불안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런 짐들을 내려놓을 곳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 헛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으면 참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세상 풍조와 쾌락에 빠지지 않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실타래가 이리저리 휘감길 때처럼 난감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 지혜임을 기억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0: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 접속사라 말하죠.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나름 글을 쓸 때 글 쓰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신서에서 바울이 자주 썼던 말버릇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라는 말, 헬라말로 가르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앞에서 했던 이 엄청난 이야기를 좀 결론 지어서 뭔가 말할 때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로마서를 성경에 나오는 보석이라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교리적으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준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죄 아래 놓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정말 아무도 아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위치로 갖다 놓은 그 은혜를 누르게 된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을 이 로마서가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1장 말씀의 마지막 절이 36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나요? 유언장에다 이 말씀을 딱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왔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시작된 말씀이 바로 12장 1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떤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자, 권한다, 명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명령하면 싫잖아요. 하세요! 하면 뒤돌아서서 목사님 뭔데 나한테 자꾸 이리나 저리나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산재물이 되어서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산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을 뭐라 말하냐면 드리라. 그리하면 은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갖다 바쳐라. 그러면 신이 너에게 복 준다. 이게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율법은 행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은혜 받은 것에 온전히 반응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드림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자비하심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나타났지만 헬라 원문에서는 자비하심이 복수입니다. 자비가 우리말로 바꾸면 사실 자비는 좀 불교적인 느낌의 번역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면 뭡니까? 은혜죠. 그레이스입니다. 긍휼, 멀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한 번 받은 것이 아니에요. 겹겹이 쌓였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해 주셨고 내가 여기서 살아 숨쉬는 건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이거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이 자비를 보고도 너 자신을 드리지 않겠느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오늘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헌신에 반응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지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산재물이 되어서 단번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재물. 여러분, 이게 이제 원어를 찾아서 보면 정확합니다. 살아있는, 숨이 붙어있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배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오고 소 끌고 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비둘기 한 마리라도 들고 와야 돼요. 살아있는 재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살아있는 채로 저렇게 제단에 처음에는 올려놔요. 우리 성막이든 성전이든 간에 구약에 성전에 저 재물을 끌고 와서 입구에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탁 칩니다. 그러면 막 피가 막 솟구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배를 딱 갈라버립니다. 경우에 따라 팔다리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걸 막 흔들어서 그 짐승의 피를 쏟고 내장도 쏟아버리고 그런 그 고깃덩어리를 제단에 얹어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태워버립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구약 말씀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레위기가 아니잖아요. 신약이 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오늘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구약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데 더 이상 죽여서 재물을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일을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뭐 소와 양을 수없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불완전한 제사가 영원히 지속되게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한 제단이 올려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제단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목숨을 쪼개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피와 고기를 태우는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모이는 이 종교 모임을 제사라 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예배라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고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그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 말합니까? 지금부터는 죽이지 말고 산재물이 되어서 너희가 제단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유는 제단에 올라가서 우리 목숨을 하나님께 바쳐서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우린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채로 제단이 올라가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죽습니다. 내 육은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 목숨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자주 내려옵니다. 이미 죽게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결심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어제 올려놓았던 내 자신이

그 제단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산재물이 되어서 죽게 드려져야 된다고. 살아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근데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대목마다 자기가 꿈틀 올려오는 이 경험들, 그 느낌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이 목숨을 끊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내가 제단에 올려준 제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듯이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9장 2, 3절 예수님도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십자가 왜 지고 갑니까?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사형 집행당한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 세우면 바로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주님 따라오려면 항상 목숨을 내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너무 세게 얘기하면 우리 너무 질려버릴까 봐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있지만 이 목숨이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겁니다. 억지로 해라. 얼마 힘들어요? 근데 오늘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뭔가 우리 마음 안에서 아,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살아야지. 특히 뭐라 말합니까? 몸을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것은 최고 헌신이죠. 마음을 드리는 거, 말로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이 잘 안 돼요. 말을 화려한데 안 하면 더 화나지 않나요? 차라리 말이라도 못하면 덜 미운데. 진짜 헌신은 뭡니까? 거기에 내 몸뚱아리가 따라가고, 거기에 내 시간을 쏟아붓고, 거기에 내 물질도 쏟아붓고,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는 거. 그게 헌신입니다. 아깝죠?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라고.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헬라 말로는 로키켄 라트레이안이라는 말로 기록되는데 이 앞에 말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성적인 이치에 맞는 합당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 번역에서는 이 말을 번역할 때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좀 바꿔서 말씀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다. 근데 예배가 뭡니까? 제사 아닙니다. 은혜 받고도 자기를 드리지 않는 거야말로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 은혜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안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예배당에서 행하는 이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예배, 이런 예배 참 좋죠. 그렇지만 진짜 예배는 뭡니까? 매일매일 삶에서 드리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말 뜻 자체가 섬김, 봉사, 서비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식으로 하는 이 순간에만 막 이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나는 주님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한순간도 땀만 품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드림이고 이것이 헌신의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백해서 좋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살아서 날마다 주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시는 거 그 헌신 아닙니다. 억지로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오늘 내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고백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헌신은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 달라질 때 헌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겉이 달라지는 거 연기할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좀 우리

인생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야 가능한 겁니다.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전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본받는 말이 헬라말로는 스케마라는 단어로 나와 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푸집에다 넣어서 똑같이 모양 찍어낸다. 그런 뜻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재밌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상 주려고요. 할렐루야. 저희 사모님 아입니다. 우리 전도팀 아입니다. 우리 교회 붕어빵 기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 틀이 있잖아요. 저기다가 반죽 집어넣고 뭐죠? 팥을 넣으면 저 같은 똥손도 좀 하다 보면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틀이 있잖아. 그 틀대로 재료 넣고 타이머 맞춰서 시간만 딱 지키면 그냥 그대로 찍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살아라. 야 삼성 주식 사라. 할렐루야. 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애들 공부 열심히 가르쳐야지. 좋은 대학교 보내야지. 너 출세하려면 라인 잘 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이 많은 가치들이 다 쏟아져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붕어빵 찍듯이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 그건 나랑 좀 힘든 것 같은데 좀 하나님이 유별나게 부르시고 부르심을 주시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하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달라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본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변화는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좀 발음이 그래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변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 보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번데기 좋아하죠?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것이 저렇게서 나왔을까? 비포 애프터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이 변화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마음 내가 안에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헬라말로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원래 예배할 때는 오늘 좀 한 시간 잘 버티자. 목사님 설교에 반응하지 말자. 수련회 가면 안 된다. 이게 버티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마음을 만지실 때 아 하고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 변화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고 두렵고 힘겨웠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 힘내라. 용기 내. 너 할 수 있어. 그 주님의 마음에 막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2절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이신 길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얘기해 주시면 할게요. 이런 분들 얘기하면 안 해요. 아시죠? 자꾸 저한테만 이렇게 짐을 떠맡기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그런 방법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선하심이 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 억지로 잡아서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이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거푸집에 나를 부어넣지 않겠습니다. 겉을 꾸미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제가 분별하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들 굳이 헌신하세요. 예, 막 제가 종이 밑에서 이름 빨리 적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고도 억지로 이를 꽉 깨물고 혁대물어야만 되는 그런 헌신 반응이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속사람이 변화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주님께 드려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굳이 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늦가기로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뭐 변화된 나의 삶,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비밀인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은 사실은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칭이 아니고 2인칭이 아닌 우리 복수를 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드리는 말은 너희 모두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함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일도 아니죠. 우린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앞서 12장, 우리 11장 36절 마지막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포함됐어요. 바울이 시공을 초월해서 한 말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입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먼지가 되어서 우리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주님이 예수 믿게 된 우리를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제단 위에 혼자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기 싫어할 거예요. 아, 저기 올라가면 완전히 난 코 껴가지고 인생 종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이 있겠죠? 우리 먼저 예수님 믿고 앞서가는 리더들이 손잡고 함께 그 제단이 올라가서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산재물입니다.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거기서 버티시면서 산제사 드리는 그 마땅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자기를 드린 산재물들이 함께 엮여서 이룬 하나의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말하죠. 은사대로, 뭐 예언이면 예언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것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한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다스린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면 우리의 그 작은 헌신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고 위대한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선교사 파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모이니까 선교사도 파송하잖아요. 우리 선교사 6명이나 파송했어요. 알렐루야. 우리가 마음 모으면 때로는 교회 하나도 세워요. 아,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제2새생명교회 세우자. 교회도 개척하고 또 사역자 필요하면 신학교도 보내고 구제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니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교회 금식해버리는 거예요. 헌신은 자원하는 것으로. 좋은 교회는 건물이 훌륭한 교회,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사람이 무조건 많은 교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누가 대신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목사 혼자 재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몇 사람의 목도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들이 모아져서 근데 그 헌신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이분의 출생 연도와 돌아가신 날짜를 보세요.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돌아가셨어요.

0: 만으로 25살 나이에 삶을 마치셨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요. 보든 유업이라는 그 기업을 하는 그 가문의 장자로 태어나서 상속자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예일대학교를 나오셨고요. 당시에 20세기 초반에 100만 장자였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 어느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중국의 간수 지방, 거기가 무슬림 지방인데, 제가 한번 지도를 찾아봤는데 중국 북서부 지역에 그 황하강 그 상류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야, 너가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네 그렇게 좋은 학벌 가지고 하필이면 선교사냐고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보든 선교사가 성경책 뒷면에다가 그럴 때마다 글귀를 하나씩 써놨습니다. 첫 번째 뭐라 써놨냐면, 제가 영어 발음이 좀 구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No reserves. 우리말 옮기면 남겨둔 것 없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에 기부합니다. 떠날 때 No retreats. 물러섬 없음. 그리고 이제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거기서 중국 갈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전염병에 걸려서 당시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중국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25살 나이에 삶을 마칩니다. 죽기 전에 성경책 뒤에 한 구절을 더 적어놨습니다. No regrets. 후회 없음. 그 인생은 이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남겨둔 것 없음, 물러섬 없음, 후회 없음.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그냥 없는데 하시면 그건 진짜 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면서 남겨둔 것 많음, 물러섬 많음, 후회 있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주님 저를 만져주셔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얼마만큼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제 출발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백이 하나님 저를 받으소서라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산재물이 되어서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삶을 드리고 죽어지는 삶, 겉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작지만 우리 작은 한 사람이 모여서 위대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284-844번, 284-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월등한 부자나 공부 잘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나는 약자라는 느낌을 받죠. 누군가 또 많은 것을 얻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거대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앞에 나서서 감히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귀한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 열었습니다.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들으시고요.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나무엔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짖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또 평안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 보내줄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보내주실 때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거든요. 오늘도 귀한 문자 기다리면서 다양한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현덕과 이정림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어 찬송 세바스찬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히즈가든의 찬송, 이어서 이지은의 주의 아름다운 처소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위로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강성훈의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부르심 들으셨고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도 함께 해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마음에 깊은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다음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주가 일하신의 달빛마을이 찬양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줄라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도 잔잔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더욱 붙드는 우리 삶이 되기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복된 주말 보내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세술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처세술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세술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세상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또 그 결과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다 보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처세술이 가장 먼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고 또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성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저도 설교할 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하지 않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할까? 거기에 먼저 매어 달리다가 하다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뭐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크든 작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이것은 무속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죠. 뭐 무속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구슬하고 뭐 부적을 써붙이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가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중심적이던 이 생각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이 시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준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는 거죠. 이런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공허한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실한, 정말 믿음 안에서 의지하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네, 어노인팅의 앨범 가운데서 예배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시선이 다르거든요. 제가 작년인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이제 긴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은 흰 줄, 까만 줄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이제 옷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집사님 옷 너무 예쁘다 뭐 그러고 저희 사모도 집사님 옷 참 예쁘다 이러면서 저희 사모가 저한테 목사님 요 집사님 옷 너무 예쁘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낚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는 보자마자 뭐 생각 들었는가 하면은 돌돔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돌돔 같은데 이랬다가 네, 우리 사모가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큐티의 시간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매일 하는 기도와 매일 하는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우리의 중심, 흔들리는 생각들, 우리의 흔들리는 시선들을 말씀에 붙잡아 놓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나누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벽기도 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면요, 또 교회마다 새벽기도 영상들도 있고요. 또 뭐 좀 큰 교회들은 새벽기도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뭐 요즘은 참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들을 수 있는 많은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네, 오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곡 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면요, 비교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나의 상황이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진짜 봐야 될 게 따로 있죠. 이 신앙 안에서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뭘 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아 뭔가 로또 같은 거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고 아 주식을 해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즐겁고 기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살면서 너무 고마운 게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너무 많고요. 교회는 작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늘 하나님께 진짜 많은 과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교회가 이 동해면에 구석에 있거든요. 뭐 앞에 이제 코하로가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나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다 억새밭입니다. 네, 억새밭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데다가 교회를 지었냐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의 크기에 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셔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 삶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피아 워십 앨범 가운데서 죄심 맡은 우리 구주 들어졌습니다. 아, 제가 이제 개척하고 올해가 10년째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여기 개척하고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그때는 이제 여기 코아로 아파트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뭐 짓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뭐 꽤 몇 년이 걸렸죠. 그동안에 이제 저희 교회 주변이 다 억새숲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오면은요, 이 억새숲에서 고라니도 튀어나오고, 쪽제비도 튀어나오고, 요즘은 안 나오는데, 그때는 멧돼지도 돌아다녔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아니, 여기가, 뭐, 물론 주변이 억새숲이긴 하지만, 뭐, 깊은 산골짜기도 아닌데, 뭐 이래 나오는 동물들이 많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조금 줄었어요. 멧돼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가끔씩 아직 고라니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고요. 또 저희 교회 창문으로 보면은 요 밖에 억새숲이 보이거든요. 한 번씩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 몇 분이 시선이 밖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요, 꽝이 막 날아다니고 있고 그래요. 작년에는 제 방에 뱀이 두 번이나 돌았거든요. 뭐 독이 없는 뱀이지만 도대체, 야, 여기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좀 다니는 길이고 개발이 좀 된 것 같은데 뭐 이래 동물이 많이 나올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정말 이 생태계라는 건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생태계는 야,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정말 다양한, 참 희한한 별별 동물들이 나와요.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요, 교회 오는 길에 밤에 고라니가 그냥 차에 와서 박아버리더라고요. 그런 황당한 일들. 네, 그런데 이제는 아, 같이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가 나와도 잘 살고 있구나 쟤들도. 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런 자연 환경들이 참 좋구나. 저는 원래 자연을 엄청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산행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특별하게 하는 거 없어도 그냥 이렇게 바닷가 걸어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족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아름다우신 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3장을 들어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그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이제 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좀 바라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고 뭐 아름답게 이렇게 치장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 너무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안진뱅이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는지 나눠보겠는데, 3장 7절 말씀으로 나아가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죠?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의사 누가는 치유되는 이적을 기록할 때마다 다른 어느 복음서 저자보다도 상당히 자세하고 소상하게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느 기록자들 같았으면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 터인데, 일어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바로 발과 발목이었습니다. 8절로 가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뛰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말은 8절에만 두 번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사도행전 3장은 매우 흥미있는 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외부로부터 온 이방인은,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과 함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방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어쨌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땅끝으로 나아가는 일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날 성전에 올라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 안진뱅이가 된 자가 뛰는 것을 보고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뛰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뛸 수 있게 되자 그는 곧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한낱 안진뱅이 거린에 불과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보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절로 10절 말씀을 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논란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본래 안진뱅이였던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준 이 기록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오늘날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이 되겠죠. 이어지는 11절을 봐보십시오.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곧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 외곽에 행각을 세웠던 그러한 곳,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도 뭐 이런 모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그런 자리였었다고요. 이러한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때 그들은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당신들은 누구인지,

추워서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보고도 싶어 했을 거고요. 12절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들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아직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오직 교회라고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적이 그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는 이 유대인 청중들을 구약 성경으로 안내하는데, 베드로는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다,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예언 중 하나를 살펴보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만약 그들이 그분께 돌아왔다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는 그 나라가 그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 너무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초청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베드로는 13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은 증언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게요.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부활을 이번에는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는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의 그 설교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시라고. 저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였지 않습니까? 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 예수란 이름을 믿는 사람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저 사람을 일으킨 겁니다. 계속되어 있는 17, 18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일을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저들의 과거의 행위에 대해 이제 저들을 분명한 태도로 취해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개종으로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 볼까요?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들이 이제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과거에 걸었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삶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휴식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로부터 온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유쾌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요.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너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믿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도 유쾌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3장 21절로 모실게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어떤 사람들은 만물과 온갖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21절을 인용하는데, 그러니까 본문의 만유의 회복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만유의 회복을 모든 악인과 선인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의 다른 많은 말씀들과 모순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악인과 선인을 여러분 똑같이 취급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과 선인을 철저히 구별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뭐랄까요, 좀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태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와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또 우리의 믿음은 뭔 필요가 있어요? 다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만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뭔 뜻일까요? 그것은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거든요. 로마서 8장 21절.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만유의 회복입니다. 3장 22절로 23절을 볼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저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대심판의 위기에 직면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잖아요. 이때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단 말이죠. 나머지는 로마 제국 곳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 백성 위에 실제로 임하는 겁니다. 24절로 26절을 보실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시기는 교회의 과도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전에 메시아를 영접할 최종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끝내 거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바로 결코 놀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3장을 접고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4장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즉 그의 설교로 약 5천명이나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때 이제 드디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도계인

선동함으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4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는 그분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그 죽음에까지 내어주었던 자가 누구였느냐 하는 건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분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바리새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알고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소의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알수 있죠. 분명히 바리새인 중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또 바리새인들의 대다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극심했던 그들의 증오와 악이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교회가 생기면서 사도들이 부활을 널리 증거하자 교회의 큰 원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자꾸 증거하는데 자기들은 부활이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는 불신자보다도 같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교파일 경우가 많다 하는 그런 기독교 역사의 증언이 있잖아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자유주의자가 그렇고 기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이단들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러므로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오늘날의 사두개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활을 전하는 자를 대적을 합니다. 싫어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하고 훌륭한 분으로,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셨던 분으로, 그리고 좋은 말씀을 남기신 분으로 여러분들은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하지만 전한다면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님, 인류를 사랑,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만약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약 여러분들이 전한다면, 그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전하신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야말로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반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나타나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이 그 사실을 전파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 봐보세요.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모든 일은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 뒤이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만일 믿는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면, 여러분 여자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좀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숫자는 상당한 숫자가 되겠죠. 저는 사실 시몬 베드로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비판하고, 뭐그 사람은 뭐 마지막 예수님의 가는 길에서 뭐 변절, 아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쓰임을 받은 그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이 집회는 무력하게 끝난 전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웃다가 끝난 그런 집회도 더더욱 아니었어요. 이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오자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구걸하던 자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나요? 1번 요한, 2번 예수 그리스도.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보내주시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회개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였던 영성가 해리 나우의 목사님 많이 아시죠? 이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에 나온 사역자의 세 가지 정의 소개해 드릴게요.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역자 아닐까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곳 다 갖고 계시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주변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전체 길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빛이 아닐까 싶네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신 그 빛을 의지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어노인팅이 부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등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참 재밌죠? 해나 달처럼 환한 빛이 아니라 작은 등불로 표현한 겁니다. 발 앞을 겨우 비출 정도의 빛이죠. 우리는 때때로 전체 길을 다 보고 싶어 하곤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지도 대신 작은 등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내딛어야 할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걷고 나면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발한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전체를 몰랐지만 길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네요.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지금 이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케인의 I'm So Blessed, 린디의 Praise You, 제이미 맥도날드의 Desperat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이길승의 네 번, 아멘 들려드렸습니다. 7180님께서 야근하고 왔어요. 피곤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과 평안한 밤 되시기를 보내주셨네요. 아, 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다른 게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참 귀하십니다. 3634번 쓰시는 분께서 5살 아이가 좋아하는 두 개의 찬양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 요급에서 놀아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5살 아이가 인생의 깊이를 아는 노래를 좋아하네요. 마지막에 이 중에 한곡 광야를 지나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리고 베델 뮤직의 No Longer Slav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 제 동선상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탈 일이 많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열차가 한강을 건널 때면 승객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창밖의 노을을 보시며 잠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네, 낭만 가득한 그 멘트에 피로가 녹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하철 안에 우리의 근심과 피로를 다 놔두고 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현실은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헤아림과 위로에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죄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그런 분이시죠? 짐을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진정한 평안과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주간의 고민과 불안과 피곤한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나무에네 쉼. 이어서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와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김보령입니다. 바뀐 목소리에 잠시 놀라신 분도 계시겠죠? 김정우 PD님이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돼서 오늘부터 제가 이 시간을 대신 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PD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하게 되는 이 그레이스 투유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 담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어느 열차 기장님의 깜짝 안내 방송 이야기 나눴지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기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열차 안에 근심과 피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참으로 죄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각자만의 일상 달려오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이었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곡은 홀리원의 위로라는 곡이었는데 또 익숙한 찬송가 선율도 같이 들려왔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 인도하시네라는 곡인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네. 십자가 지신 그 보혈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요즘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참 많이 신청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끝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밤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 들으시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정말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강주윤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강주윤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목이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그렇게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또잘 들어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첫 찬양으로는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엄청 많은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이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잊었던 주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노래들, 예배팀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국내 CCM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사랑한다 마라신에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윤화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특별히 또 이윤화님의 내려놓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주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 같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을 해내려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만족을 위한 순종, 그것을 쫓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역에 열심히 있는 분들 되게 많죠.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섬김이 또이 사역이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려고,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 나 혼자서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때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잠깐 쉬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아,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게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시던 사역을 내려놓으시면 또 담당 교육자님들이나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애씀이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의 좋은 느낌을 위한, 나의 좋은 감정을 위한, 어쩌면 내가 느끼고 싶은 안정감을 위한 애씀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깐 멈추셔도 돼요. 멈추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또 계속해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고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염려보다도 믿음을 갖고 평안함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주로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병들거나 가난할 때 혹은 권력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이죠. 행복과 불행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시며 그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일의 성공이나 실패, 건강이나 병약함 등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성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겸손이었습니다. 김석균 작곡 복음성가 모음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성공만 있지 않거든요. 너무 멋진 것만 있고 예쁜 것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낭망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질문들도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엎드려지더라도 고꾸라지더라도 주님께로 엎어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렵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 그렇게 왜 나약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능자

A십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또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피아노는 송영주님의 피아노였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내일부터예요. 7월 6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서머 스페셜은 뭐 사실은 저희 달빛 가스펠 같은 경우는 아니군요. 네. 그 7월 6일이 월요일이죠.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월요일부터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달빛 가스펠은 7월 둘째 주 토요일 주에서부터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되겠네요. 에휴, 봐주실 거죠? 서머 스페셜은 뭐 저희 달빛 가스펠은 워낙 찬양의 곡을 많이 틀어드리고 있긴 한데, 다른 어떤 DJ의 멘트보다는 진행자 멘트보다는 찬양이 쫙 연결해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행복한 아침 코너를 잠깐 쉬려고 합니다. 여전히 토요일 날은 국내 시신곡으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이어드릴 텐데요. 그래도 주제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시는 법 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는 잘 모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 주씩 조금 늦게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웬만한 사연들은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 문자로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5015님. 6월 27일 새벽 1시 18초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출첵할게요. 꾸준히 들을수록 좋아요. 달빛 가스펠. 감사합니다. 뭔가 바쁘시군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5015님. 0164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도 극동방송 들으며 야근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니 눈물도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항상 좋은 찬양과 말씀, 방송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0164님, 아들 혼자 키우고 계시군요. 항상 가정에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함으로 잘 자라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0164님, 위해서 특별히 신청곡이 없으시길래 제가 그 노래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의 너와 함께 하리라 준비했거든요. 기다려 주시고요. 8411님, 저의 최애 방송입니다. 강충현 교수님 화이팅. 8411님, 감사합니다. 네. 9507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4961님, 세상 속에 근심 걱정 많은 하루였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찬양에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길에 백합화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6950님, 샬롬. 네. 그 다음에 7282님, 제주도에서 들으시는군요. 취미로 작사하시는 분. 네. 언젠가 CCM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282님, 6월 27일에 거의 끝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6428님, 우리 왕의 청자시죠. 예배 찬양과 오프닝 곡을 듣고 약간 인터넷이 불안한 사막을 지나는 일정이라. 이야, 네. 건강하게 6428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5015님, 6월 28일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0778님, 6월 28일 새벽 1시 27분에 낮잠을 많이 자서 이제 자려고요.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해요. 네. 낮잠을 오랜만에 주무셨나 봐요. 그쵸? 왜냐하면 이 낮잠을 항상 주무시는 분들은 그리 오래 못 자요. 네. 꿀잠으로 낮잠을 주무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삶에서 열심히 사셨다는 이야기니까 잘하셨어요.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신청곡 송승연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부탁합니다. 네, 준비해 놨습니다. 네. 9592님,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신청합니다. 네,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용과 신청곡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올려주셨어요. 우선은 세 곡의 찬양들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 사연 올려주신 분 중에서 홀로 아들 키우고 계신 분, 공하나 육사님께 노래 선물 먼저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하니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의 너와 함께하리라. 부제는 나의 손과 부의학이었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했고요. 내일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의 신청곡들이 있었어요. 두 곡의 신청곡이 있었죠. 송승현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송경민 목사님의 곡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제 마지막에 멘트를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억지로 맞춘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내용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일이겠죠. 내일 저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R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는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말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은요, 이제 막 가슴 뛰는 후반전의 휩쓸이 울린 셈이죠. 지나온 전반전에 여러분 혹시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으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귀한 반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등 뒤에는 언제나 새 힘을 부어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아침에는 소망의 덫을 높이 올리고 기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첫 주말을 여는 힘찬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7월의 기도. 달력의 한 장을 새로이 넘기며 우리 마음의 페이지도 새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지나온 길의 땀방울은 감사의 보석으로 남겨두고 다가올 길의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소서. 7월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반기의 매일을 기쁨의 찬송으로 채우게 하소서. 네, 7월 한 달도 모든 일정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라면서, 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 지부의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들을 량식으로 채우되 그들이 싣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은을 각각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라. 그리고 나의 잔, 곧 은으로 만든 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되 곡물값으로 받은 은도 그리하라. 이에 그가 요셉이 명한 대로 시행하였다. 새벽에 동이 트자 그 사람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떼가 전송을 받고 떠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벗어나 아직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 요셉은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일렀다. 그대는 일어나 저 사람들을 쫓아가 따라잡고 그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즐겨 마시며 또 의탁하여 점을 치는 잔이 아니냐. 너희는 스스로 행한 일로서 이미 큰 악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라. 그러자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루 입구에게 발견한 은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은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이나 금을 당신 주인의 집에서 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야 할 것이요. 우리들도 역시 주의 노예가 될

나의 적은 자에게까지 살펴나가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서 모두 각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알아낼 줄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다그쳤다. 그때 유다가 나서며 우리가 우리 주께 무엇이라 아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또 무슨 방도로 우리 자신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서 불의를 찾아내셨으니 보소서, 우리와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자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로서는 결코 그리 행할 수 없으니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사람만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요 너희는 평화 가운데 너희 아비에게로 올라가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여, 부디 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올리게 하시고 제발 당신의 종에게 주의 분노를 불태우지 마옵소서. 사실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십니다. 네, 주께서는 일찍이 너희에게 동생이나 아버지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네, 주께 아뢰기를 우리에게는 나이든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늙음하게 얻은 한 아들이 있고 그의 형은 죽었으니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로는 그만이 남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는 그를 내기로 데려와 나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주께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으며 만일 그가 그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는 다시 내려가 우리의 먹을 량식을 사오라 하고 명하자 우리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내 아내는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하나는 나를 떠나 밖으로 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가 틀림없이 갈래갈래 찢겼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제껏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하나마저 내 앞에서 빼앗아가 그에게 어떤 해가 닥치게 한다면 너희는 나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신의 종 나의 아비에게로 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비의 영혼과 아이의 영혼이 서로 묶여 있으니 그 어린아이가 없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비가 바로 죽고 말 것이며 마침내 주의 종들은 당신의 종인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린 동생을 두고 종의 아비에게 담보하면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르도록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저 어린아이 대신에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어린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당하게 될 해를 내가 볼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4장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0: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시죠.
1: 저는 2019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이선희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 양강도 운운군이 자그마한 임산삽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오직 김일성 감사 또 그 고마움으로 또 오직 충성심으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났, 그 나라 땅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이 닥쳐왔습니다. 여기 온 탈북민들도 매개 과정에서 다 겪은 것입니다. 저는 한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도 저 북한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도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나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동생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오빠들은 다 군복무를 하고 제가 온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죽을 먹고 또 겨울이니까 나무를 해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치고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안 보이고 너무도 배고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쓰러지면 온 가족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실 때 그 죽물, 거기에 강냉이 메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강냉이를 불, 다 풀인데 그걸 몽땅 우리인데 다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이 없었죠. 그때 오직 배가 고프니까 그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물만 남기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우리한테 한 번도 고향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안 했거든요. 왜? 그 북한 땅에서 남반부 출신이라고 하면 좀 엄청 좀 그런 걸 봐라요. 그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올까 봐 평생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단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우리 손을 붙잡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빠는 위천공이 와가지고 오빠가 죽은 그 나이가 36살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버리고 제 사랑하는 딸 6살 때 아이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고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돈 15,000원으로 팔려 중국 산동성의 어느 한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갈 때 저는 중국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산동성은 쌀밥을 안 먹어요. 거기는 빵이 주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인데 입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걸 다 달갑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것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갔고 4월 6일 앞에 사복을 입은 병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올게 맞구나. 그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집결소에 밖에서 징음이 울리면 야, 또 잡혀 들어오는구나. 잡혀 들어오면 무리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10명, 20명 정도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콩알이 우리를 넘겼을 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너희들이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산동성에 들어오면 우리는 너희들 다시 잡아 안 가겠다 말이라고 합니까? 넘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둑에다가 차고 검사를 하고 소독약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세균 덩어리, 병균 바이러스를 감염하고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피를 다 뽑고 거기 끌려가서 몸 수색에 온몸이 다 벗긴 상태로, 실 한올이 걸치지 않고 벗긴 상태로 우리는 검열을 받아야 했거든요. 검열을 받고,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 그것이, 차라리 보위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격했지만, 경험을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죽고 싶다,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도망을 쳤는데 다시 잡혀와서 거꾸로 매달린 채내 강목에 되는 강목에 너무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일어도 못 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감옥에서는 동정이 필요 없어요. 동정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 동정에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동정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온 옷들을 다 팝니다. 사탕 한 알과 바꿔먹고 누룽지가 바꿔먹고 이러다 나니까 각 지방에서 자기 담당 구역에 안전원들이 데리러 오면 아이들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발에 신발이 없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신발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맨발로 그대로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호송 도중에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다시 중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면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런 길림성이나 이런 가까운 데 듣지 말라, 국경에 가까운 데 가기 싫다고, 저는 깊숙한 데, 나는 농촌이라도 좋으니까 깊숙한 데를 보내달라 하니까, 결국은 저는 흥룡강성, 할빈, 빙생, 제1산골에 저는 한 남자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중국동 15,000원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온갖 일, 돈이 팔렸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안주라면 안고 서라면 서고 그 일을 할때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단 하루라도 설사가 와서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번이라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술을 마시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술을 한병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술에 취해서 자고, 아침에 깨나면 또 일하러 가고, 그럴 때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달걀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달걀이 그렇게 많아도 저한테 달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다 팔아 돈을 써야 된다고. 제가 달걀 하나 값도 안 되나요? 하루는 힘들어서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와서 구두발로 저의 이 가슴을 내려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갈비가 석대가 불어났어요. 불어나가지고 저는 기침을, 갈비가 불어났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는, 기침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개를 걸고 앉아서 기침을 시험해서, 그때도 겨울이었댔는데, 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오직 도망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 하고서 저는 기어서, 저 옆에 있는 그 동문이 집에 기어서 갔거든요. 겨울에. 그거는 그 동문이, 동문아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시아버지인데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집이 그런 집인 줄 알면서 왜 야를 여기다 팔았냐? 너도 같은 짐승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러고서 저는 그 동원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그때도 재 나지 않았는데 저는 한 달이 돼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 중국 땅의 자매들은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고 짐승들에게도 있지 않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10년 동안에 밖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감자무로 뛰어들지 않으면 강냉이 밭으로 뛰어들어가요. 잡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고 10년 또 그렇게 살고 20년 동안 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고 탈북 자매들이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아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 멸시와 천대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저는 어디 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국 땅에서 아시아 게임 직후에 북송된 600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생사기로의 길에 놓여 있고 또 지금 저 중국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2,000명의 불쌍한 자매들이 저는 북송돼서 알아요. 그 감옥에 갇히면 그리고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저와 같이 짐승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매들이 불구가 되어서 누려야 될 것들 누려도 못 보고 사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7월은요, 나무들이 가장 치열하게 초록을 키워내고 또 알차게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지치기 쉽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 들판의 곡식들이 연그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도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후반전을 시작하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속삭이고 계십니다. 네, 오늘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어깨를 활짝 펴시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후반전의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걸어가실 7월의 푸른 길을 제가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찬송가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이 고난을 묵상하는 찬양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의 일부를 따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크 시대에는 바흐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순환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순환곡이 패션 뮤직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영어 패션을 열정으로 해석하곤 하죠. 하지만 애초에는 예수님의 고난, 더 정확히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열정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추가된 뜻이라고 하죠. 패션의 어원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훗날 열정이라는 뜻을 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예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35평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났어. 35평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열매를 함께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찬양 더 이어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어두운 내눈 밝히사. 찬양 후에는 북한 땅 고향을 위한 한 자매님의 기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분단된 이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임을 믿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상생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임을 확신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이 가득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반도 땅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 소망인 줄을 믿으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두 곡의 찬송 또 올려드렸는데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 씨였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 씨였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소망과 희망과 평안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나누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일을 행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오늘도 사랑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며 주님의 위대한 유업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까지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델린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보통 이 회사원끼리 만났을 때는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 아니면 좀 이렇게 건강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고 해야지라는
1: 그러니까요. 말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렇죠. 일도 일이지만 건강부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얼마 전에 이것도 참 저희가 우려하던 반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폐결핵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1: 네. 이게 잇따라 나왔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기 저기 몇 군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여기저기서 잇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게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진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 지린성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 식품 공장, 혹은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만 5천 명이 정말 많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국 입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발열 혹은 기침 증상을 보였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해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라고 합니다. 출국 전 북한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라고 이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 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전 예방도 사실 부진했던 거고
1: 네.
0: 이거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주로 파견됐던 이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건가요?
1: 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3명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신규 파견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갓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보였고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긴급 검사 과정. 그러니까 저기 문제가 터지니까 다른 네. 공장에서도 야,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폐결핵 환자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나온 직후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됐고요.
0: 네.
1: 수일 안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우연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 작업장에서 갑자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한 감염병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보건 의료 문제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제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다.
0: 네.
1: 영양이 부족하다.
0: 네.
1: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약품을 제때 쓰지 않는다. 요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출국 전 건강 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나 객담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폐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루는데
1: 네.

0: 북녘키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이 폐결핵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1: 네.
0: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그러니까 결핵이긴 한데 폐결핵이잖아요. 결핵군이 폐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0: 네.
1: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특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단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네. 북한 노동자는 대개로 기숙사에서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공장에서도 밀집된 공간에서 일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공장들이 긴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0: 이게 초기에는 또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폐결핵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그러면 잇따라 이렇게 폐결핵 환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런 사람에까지 결핵이 뭐 전파되거나 전염된다면
0: 네.
1: 그 노동자는 북한,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 폐결핵이 만약에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된다면 이 중국의 그런 지방이 그 지역이 좀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공장들까지 북한 노동자들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요. 중국의 관리자나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현지 기업체들도 북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0: 네.
1: 또 하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되기 전에 이게 충분한 의료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계속 완벽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다. 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보건의료체제인 거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회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실제로 이곳에 온 탈북민 분들을 보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다 시켜주잖아요.
1: 네.
0: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또 폐결핵이라고도 들었어요.
1: 맞아요. 자기가 폐결핵이 있는지도 모르고
0: 네.
1: 여기 와서 진단을
0: 맞아요.
1: 제대로 받아본 거죠.
0: 처음으로.
1: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고 약간 치과 계열. 예, 여기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0: 그렇죠.
1: 진단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냥
1: 아무것도
0: 빼고.
1: 안 하는 거죠. 그 약간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구로 막 빼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많아서
0: 네.
1: 아, 이 문제가 참 이 완벽한 그 사회주의의 보건의료 체제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0: 네, 참 이렇게 외화벌이라는 큰 틀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보다 이 돈, 내가 무언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앞선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동력 송출 자체가 체제의 외화 확보와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화벌이 필요가 주민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충분한 검진과 치료 없이 노동자를 서둘러 파견했다면 이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혹은 체제가 오히려 노동자를 그냥 외화벌이 도구로 취급한 것입니다.
0: 네.
1: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네, 이렇게 오래 들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1: 네.
0: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0: 하기도 하고요.
1: 네. 중국의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0: 네.
1: 이 문제가 이제 그 열악한 뭐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이제 중국의 인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0: 얘기했던 것처럼 3만 5천 명.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후로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동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뭐 건강검진, 감염보험 관리, 숙소 환경, 노동 조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1: 네.
0: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건강은 물론 현재 작업장 전체 혹은 지역 전체 이 보건 안전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러면 대체 북한 보건의료체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0: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1: 네.
0: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 꼬박꼬박 제때제때 그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해결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의료진이나 약품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의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치료는 일정 기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환자가 생계를 위해 치료를 중단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남을 나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좀 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그럼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네, 이제 단순히 중국 공장의 감염병 관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1: 네.
0: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감염권 관리 문제, 혹은 이제 주민의 건강권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통제, 그 감시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내가 이 문제다,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어렵습니다.
1: 네.
0: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노동자 파견 실태와 함께 이게 건강검진, 치료 접근성,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도주의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이행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이런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제대로 정말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닌지를,
1: 네,
0: 그것까지 진단하는 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도와주는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꼭 새기고 같이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건가요?
0: 북한에서는 그래도 보건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은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겠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진단 혹은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0: 또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 혹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차치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정신 건강 이 문제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참 이렇게 북한 주민분들의 남과 북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델린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피카소가 그 후손들이 이제 뭐 유명한 작품 빼고도 그 후 피카소는 바람둥이라 자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자녀 중에 이제 피카소가 죽고 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하

때 습작들이 많았대. 끄적끄적 끄적끄적. 그런데요 나중에 끄적끄적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습작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경매 붙였대. 경매. 끄적대는 작품을 경매로 붙였대요. 부르는 게 값이었대. 별 볼일 없는 피카소 같은 유명 예술가가 정식 작품도 아니야. 끄적거리는 그 습작이 부르는 게 값이었다며. 창세전부터 나를 작품으로 시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걸작품이라는 내 존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거.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made in 피카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made in God이에요. 내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천하도 바꿀 수 없다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싸구려 여러 개가 있는 상품이야. 우리는 유일무이야. 작품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눈, 이 코, 이 모습에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예요. 왜? 작품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내 이 모습,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내 모양, 내 이 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눈이 어떻게 생겼든 내 코가 어떻든 내 입, 내 키, 내 IQ, 내 삶이 어떻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건 인간끼리 키재기지. 그렇죠? 오늘 나의 이 모습, 육체, 오늘 나의 이 인생, 이 코, 이 입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코가 저렇게 생겼고 어쩌다가 눈이 단추구멍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나는 내 눈, 내 코, 내 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가? 아유, 그냥 빨리 가, 돈 생겨, 빨리 수술해 버릴 거야. 나는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또 서로서로는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몇몇 친구들이 세계 미술 대전을 관람을 했답니다. 유명 작가들, 그러니까 진품이죠. 복사품이 아니고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와,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을 하면서 관람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에서 한 작품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야, 저것은 저런 작품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전시되는지 모르겠다. 글쎄 말이야. 저런 그림은 나라도 그릴 수 있겠다, 야. 아니야, 나는 발로도 그릴 수 있어. 서로 킥킥거렸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밑에 작가, 화가 이름을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입조심. 속삭였습니다. 조용. 피카소 작품이야. 피카소 작품이야. 그랬더니 다들 주변을 돌아, 왜? 비웃었거든. 야, 우리 무식이 탈로 났어요. 그렇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면 무식이 탈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눈이 열려서 나라는 존재, 우리 서로서로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창사자부터 계획된 그리고 작품으로 만드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가 20에서 5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서울, 제주가 23도, 신의주와 강릉, 광주와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1도, 춘천이 20도, 강계가 19도, 청진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 33도, 서울과 춘천, 포항, 대전이 31도, 강릉과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목포, 제주가 28도, 부산이 27도, 강계와 여수가 26도, 해산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0: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아멘. 시편 4편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14장, 새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통합찬송가 214장, 새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 고영용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아래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사오는데, 특별히 북녘 땅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되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기이하고 참으로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 주시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이한 지식과 놀라운 깨달음은 다윗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과 깨달음 역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아신다는 말을 다섯 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 집에 들이는 것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천재들은 직관적으로 답을 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여 답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우리를 아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살피시고 말하는 것을 살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 같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말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다나엘의 기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주님께 나오기 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한 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감싸 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사방을 두루 감싸시며 그를 믿는 자들이 깊은 물을 지날 때도 침몰하지 않고 불 속에 지날 때에도 그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출애굽 사건은 그의 백성을 사방으로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두르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아시는 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둘러진치고 언제 어디서나 그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시며 바다 끝에도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를 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에덴을 두른 울타리, 포도원을 두른 울타리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1절 말씀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혹 죄를 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정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왕을 임명할 때 이루어지는 일회적인 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과 같은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안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지으셨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가로지르는 질서를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조화롭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볼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깊은 밤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흑암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지금 흑암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며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손으로 우리를 두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완전히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51장, 새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통합찬송가 451장, 새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내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많이 사랑하면서 사랑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네온의 빛 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환경보다 비교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는 눈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꿔 놓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의 편애가 어떻게 집단적인 열등감을 만들고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이 어떻게 공동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0: 될까요? 과연 이 상처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될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해답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자유를 잃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제들이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놀라운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형제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열등감과 상처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창세기 5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상처를 바라보시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배신이라는 렌즈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인생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는 이유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는 더 인정받고 누구는 덜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 공동체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승진을 빼앗아가고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가치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관계는 경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질서를 제시합니다. 복음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자신보다 앞선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도 축복할 수 있고 자신의 자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배웁니다.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바로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가복음 1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음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시지요. 오늘도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0: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딤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밝은 모습이, 우리의 웃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늘 얼굴이 어둡고 찌푸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화가 나서 말도 붙이기 어렵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모습, 활짝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웃는 연습을 하면 일주일이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웃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글로리아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도우심에 감사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원어인 파라클레이토스를 그대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에는 매우 많은 뜻이 있습니다.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친구. 이처럼 하나의 뜻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애를 먹는 단어라고 합니다. 필리핀

남부의 모로 부족 성경에는 보혜사가 계속 옆에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의 성경에는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라고 번역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과 자비의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과 육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늘 도우실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민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6.25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교가 주는 교훈. 타임 잡지에 이러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쟁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나. BC 예수님 탄생하기 54년 전에 적군을 한 사람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75전이 들어갔답니다. 나폴레옹 당시에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미국 돈 3,000불이 들어갔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는 2만 1,000불이 들어갔고 세계 2차 대전 때는 한 사람 적군을 죽이는데 20만 불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은 어떨까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추산을 해봅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최대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50만 불. 놀라지도 않네요. 이란 전쟁에 병사 한 사람 죽는 데 들어간 비용이 최대 10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3차 대전의 규모가 일어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것도 AI한테 물어보면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베네수엘라 7.5도의 강진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 25분 후에 일본 북해도 바로 밑에 섬에 또 6.5도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과연 6.25와 같은 남북전쟁이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저는 별 네 딸은 임장군님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모르지. 그러나 이북은 지금 100만 명의 군대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엊그제 발표요 30만 명, 이것도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무서운 무기를 지금 계속 제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한국 정전 참전 용사 기념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Park. 한 해에 320만 명의 방문자가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은 그곳에 조각가가 있는데 프랭클린 게일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 군인들이 우비 같은 반초를 입고 행진하는 모습이 그 공원 내에 있습니다. 참 그러한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영어로 새겨졌기 때문에 읽어드리고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미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정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또 은유를 만드는 문구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문구가 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산골 골짜기에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장병들, 한 번 정도는 6.15를 계기로 해서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에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동란 때에 아이센하와 대통령 아드님도 잃어버렸습니다. 밴프리트 장군 아들도, 마크 클락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워커 장군과 그 아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대전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올해 6.25 일어난 지 76년째입니다. 젊은 세대가 6.25가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쟁에 어떠한 희생이 있는지 아는 학생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6.25 동란 때 불에 타버린 교회가 2,122개나 된다고 그러죠. 총살을 당한 목사님은 35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불에 탄 가옥이 60만 채고 미망인이 20만 명이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른 오늘 노인층들이 오늘 젊은 애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6.25 전쟁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5천년 역사에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는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은 항상 이렇게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동탄스러운지 모르지. 성경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운동이 저는 첫째로 기도운동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우리 민족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시편 137편 1절에 오늘 바벨론에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6.25 동란 때 엄마 아빠를 잃고 발버둥치는 어린아이를 우는 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등포 역사가 폭격됐을 때 애들 데리고 피난 가던 부모님들이 애들 다 동댕이 치고 플랫폼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서울 고등학교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월사금 내기가 어려워서 그 학교에 6월 26일 날 1950년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원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학교 가보니까 시험은 무기연기라고 써붙인 펜만 하나 놓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역에 가서 기차를 기다렸는데 기차가 하나도 댕기질 않아서 뱃사장으로 내려가서 조그만 배를 타고 도강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인산인해로 왜 인도교를 못 끊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경찰관이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내주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왜? 벌써 이틀 후에 보니까 미아리 곡에 북한 탱크가
들어오면서 대포 소리가 뭐 얼마나 요란하게 나는지

그런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나. 엽기 5장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로 피난온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그 공간에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비 오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미군 폭격기가 와서 낙동강 주변을 폭격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 기도해 달라고. 저는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해 6월 말 7월 8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죠. 여러분 모를 거예요. 어린 학생들, 저는 그때 6월 25일 날이 주일날이에요. 일요일날이에요. 만약물을 내고 있었을 때 비가 안 와서 물 퍼서 천수답에 모를 짐고 있을 때에 펑펑 소리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는 건, 야 난리 났나 보다.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 아침에 통근차를 타고 서울 고등학교에 시험 보러 올라간 제 자체가 돌아다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미 벌써 대전가 있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을 절대 인민군한테 주지 않게 동양하지 말고 계속 지키라고 그러더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지만은, 물질도 좋고 자동차도 많고 전기차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은 정치 현장을 들여다볼 때 아마득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경제인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기도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대통령의 마음도 움직이고 정치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청년이여, 내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하세요. 저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는 기도하는데 초인간적인 우력이 우리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대요. 죄를 범했으면은 믿음의 기도는 용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물 위에 성큼성큼 걸어갈 수가 있어.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릴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정치인이 좋다 나쁘다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서 사리사욕이 없어지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한나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남북 전쟁을 북쪽으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리 장군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잔 낙스, 스카틀랜드죠.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스카틀랜드를 나에게 주시

0: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기도한 게 전 낙서 목사예요. 그 양반이 장로교 목사예요. 그때 폭정을 했던 메리 퀸이 있었어요. 여자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폭정으로 인도했을 때 메리 여왕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 낙서의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전 낙서의 기도를 듣고 스코틀랜드를 장로교 나라로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대단하지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가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리하여야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셨는데 아직까지 미군 800여 명에 어디서 있는지도 찾지도 못하고 있고, 북한에 잡혀간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성직자들 아직도 생사를 모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야.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 믿으시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우정자들을 위해서, 국군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퍼뜩퍼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부산 수흥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0,000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이번 주를 지나오니 어떤 날은 쨍쨍하게 해가 뜬 날도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전 이미 우산을 준비했거든요. 일기예보를 보고 준비한 우산 덕에 별로 비가 무섭거나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가 주는 용기라고 해두죠. 젖지 않을 거라는 안전함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인생에 비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만난다 해도 안전할 거라는 자신감, 여호와의 그늘이 주는

7월 4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벌써 7월이에요. 어떻게 상반기를 잘 보내오셨나요? 아니면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어떤 날은 쨍쨍 해가 떠서 정말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면 어떤 날은 또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맞는 날도 있었을 거고요.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나날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상반기를 좀 결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계획과 달리 놓쳤던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쉽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나름의 열심대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치열한 전반전은 그대로 두고요.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좀 인정해준 다음에 우리 후반전 잘 보내볼까요? 치열하게 맞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순간들을 더 누리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들인지 기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이 안전하시고요. 더 많이 기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태산을 넘어서 헌곡에 가신 상반기도 있으셨겠죠. 이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7월을 시작하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재미로만 맞추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구절, 시편 5편 12절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정답이 뭘까요? 이 두 글자 단어인데요, 어학사전 힌트로는 전쟁 때에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 쓰던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무기를 챙기면요, 패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 읽어드릴게요.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멘. 우리의 뿅뿅막이 되시는 주님이신데요, 화살막이, 단창막이, 화살이든 단창이든 이것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숫자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두 곡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으로 엄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을 잘 듣다 보면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정답 그럼 발표해 볼까요? 퀴즈의 정답은 방패였습니다. 화살이든 칼이든 창이든 모든 것들 방어할 수 있죠. 우리가 만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 넣어서 퀴즈 말씀 구절을 완성해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퀴즈 말씀 구절의 앞선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말씀은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사실은 좀 피할 일이 없었으면 하죠. 모든 일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만나도 괜찮을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달아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덮고 압도하는 그런 먹구름과 같은 걱정과 근심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을 피한다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크신 주님의 그늘 아래, 방패 아래,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7월이 되시길, 또 올해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보호 속에 있다 보면요, 때를 따라 비구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7월 4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의 모든 다름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들을 나와 똑같이 바꾸려는 허탄한 노력을 버리게 하소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 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길가의 나뭇잎조차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존귀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름이 창조의 원리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섭리를 받아들여 다름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달라서 감당할 일들이 다름에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누리게 하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와 다른 오늘, 나와 다른 사람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우린 결국 안전할 테니까요. 그 안전함 속에서 새로움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우리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다음 주부터 찬양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주님과의 동행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R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삶이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고생하고 낙망하고 지치고 상황이 열악해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지역을 걸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조선 순례의 길. 지난주에 로제타 홀, 네,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야기 함께 하셨죠? 오늘 그 이야기 계속해서 마지막 편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납니다.

0: 이길재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그 선교사님 가정 삶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정말 전반적으로도 확실하게 아는 것 같아서 더
1: 네.
0: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1: 네, 사역적인 이야기도 중요한데 그냥
0: 사는
1: 다 사는
0: 이야기.
1: 이야기가
0: 그쵸.
1: 더 중요한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고, 어떻게 사명을 또 지켜나갔으며,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자, 그 평양 이야기 해주세요.
1: 네, 선교사님 가정이 평양에 집을 얻고 이주했던 당시에
0: 네.
1: 그 평양 사람들이 서양 여인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리고
0: 그렇겠죠.
1: 서양 아기도 처음 본것 같아요.
0: 얼마나 신기했을까.
1: 그래서 평양 주민들이요, 그
0: 네.
1: 선교사님 가정을 보기 위해서 제임스 선교사님 가정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나 봐요.
0: 구경하고
1: 예.
0: 싶었겠죠.
1: 근데 선교사님이 이거를 탁 이제 센스 있게 캐치하신 거예요. 선교사님은 이 방문을 선교의 기회로 삼자라고 하셔서
0: 네.
1: 대문을 여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님 가정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기록에 보니까 한 주간 놀라셔야 되는데 약 1,500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 가정을 보려고 방문했다고 해요. 예, 아주 관광이죠. 예, 우리 왜 낯선 거 보면 계속 보고 싶잖아요. 예,
0: 얼마나 물밀듯이 들어오셨을까?
1: 뭐 지금 세대들이야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 속에서
0: 네.
1: 살아가니까 이런 거 별로 뭐 느끼지 못하시지만 뭐 권사님 연배나 저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
0: 신기하죠.
1: 외국 사람 동네
0: 맞아요.
1: 오면
0: 다 구경 나왔어요,
1: 찾아서
0: 사실.
1: 구경했던 기억이
0: 그렇죠.
1: 저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스스로가 아주 좋은 선교 동원의 도구가 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선교사님 보고에 보면 이 보고는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제 따로 이거는 이렇게 글을 드리진
0: 네.
1: 않았는데, 구경데이? 영어로 구경데이라고 쓰셨어요.
0: 구경데이.
1: 그래서 매주 언제는 구경데이. 그날은 선교사님들이 구경되어지는.
0: 아,
1: 그래서 조선
0: 그렇군요.
1: 사람들이 와서 쳐다봤어요. 사람들이
0: 네.
1: 너무 많이 오니까 마당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 10명씩 끊어가지고 방으로 넣었대요. 그러면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 아기 6개월 그
0: 네.
1: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0: 아.
1: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어떤
0: 그렇죠.
1: 사람은 실제로 그 기록이 있어요. 아기를 이렇게
0: 찔러,
1: 눌러본 거예요.
0: 만져봐.
1: 아기가 울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그랬대요. 어머, 사람 새끼가 맞나 봐. 막 이러면서 갔다는 기록이 이 아들이었던 그 셔우더 선교사님의 그 조선해장이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경데이를 해가지고 선교 사역하셨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0: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신생아 나면 얼마나 보호합니까? 네,
1: 그쵸,
0: 1년도
1: 그쵸.
0: 안 됐거든요.
1: 예.
0: 그 구경대 1,500명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1: 예, 그 정말 위험한
0: 아, 너무
1: 거거든요.
0: 위험한 거죠. 옛날 우리 금주막히 걸어놓고 그랬잖아요.
1: 사실은 이건 이제 아주
0: 네.
1: 개인적인 기억인데요.
0: 네.
1: 저희 아이가 둘째가 아들인데
0: 네.
1: 태어나서 이제 산후조리원 가시잖아요.
0: 네.
1: 산모들이 이제 저희 선교사 가정이라고 한주더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주만 있으면 되는데 석주 동안 있게 되는 그러한 호사를 축복을 이렇게 받았었는데
0: 네.
1: 그곳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또저 이제 손님들이 있고 저 아시는
0: 네.
1: 분들이 와서 아이 이쁘다고 안고 했는데 그 태어나는 날 저희 아이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0: 네.
1: 그 검사 하느라고요. 뭐 척수도 빼고
0: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안 좋아, 아이들,
1: 그래서 예,
0: 신생아들은.
1: 신생아 그러면 안 된다는
0: 그렇죠,
1: 거 제가
0: 그렇죠.
1: 그때 알았는데 뭐
0: 그렇구나.
1: 6개월이긴 했으나
0: 네.
1: 낯선 사람들이 와서
0: 지금
1: 아이를
0: 시점에서
1: 만지고
0: 보면
1: 하면
0: 우리가 얼마나 진짜
1: 그쵸.
0: 무례했는지, 그죠?
1: 예. 사실은 뭐 이때 당시에 이런 재미난 사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0: 네.
1: 웃으면서 구경대회 하니까 웃으셨지만 선교지에서 당시 처음 평양에 갔을 때의 어려움도 선교사님이 고향에 보낸
0: 그렇죠.
1: 편지에서 그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폭도들이 닥쳐올지 알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도시의 10만 명 인구 중 외국인은 우리들 뿐입니다. 내 아내와 꼬마 셔우드를 아무런 보호책도 없이 이 편지를 보내러 갑니다. 아내하고 아들만 놓고 나오니까
1: 그치.
0: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이제 조선에도 복음이 전파될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하셨구나. 네네. 진짜 매일매일.
1: 그 지난번 이제 청일전쟁 이야기를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네네네. 서양인들에 관한 적대감이 가장 컸던 시기였잖아요.
0: 너무 위험한 시기죠. 네,
1: 이 시기에 자신의 안전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부상당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다가 이제 그만 생을 마감했던 제임슨 선교사님이시잖아요.
0: 네.
1: 아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편을 묻고 임신한 몸으로 돌진한 아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0: 네.
1: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나요.
0: 네.
1: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3년 만에. 1897년이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온 선교사님은요. 그 여성 의료 선교 사역에 집중하세요.
0: 네.
1: 그리고 평양에서 사역하시다가 자신을 돕던 오석형이라는 분의 딸아이가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0: 네.
1: 조선시대의 시각장애인들 뭐 또 많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과 다르게 이게 이제 뭐 무슨 조상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로 그 이유를 찾잖아요.
0: 네.
1: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걸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인을 위해서는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보내서 수화를 배우게 하시고요.
0: 네.
1: 그렇게 우리나라 특수교육기관을 처음 설립해서 운영하는 일도 평양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손길이 학교에까지 닿게 되는 겁니다.
0: 학교는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1: 선교사님이 순직 이후에 네. 그 침체되어 있던 학교는요. 존 무어, 한글 이름으로 문요한 선교사님이 1903년 평양에 부임하면서 활기를 찾기 시작해요.
0: 네.
1: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숭이라고 하는 그 학교들도 이제 막 시작되던 때였거든요.
0: 네, 네.
1: 숭실대학교, 숭실중학교, 숭의여학교 등등이요. 근데 이제 처음 마련되었던 그 한옥 교실이
0: 네.
1: 이제 비좁아졌어요. 그래서 평양의 관리의 허락을 받아서 평양성 서문 밖 가마골이라는 곳에 2층 양육으로 학교를 건립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번에 학교 이름이 조금 더 멋있어졌어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깨닫는다라는 의미로 경물학당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짓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의 학교 이름인 광성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0: 네, 광성학교라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신촌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 동네에 있는 학교 아니에요?
1: 네,
0: 광성?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서강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네. 광성 중고등학교가 바로 경물학당 또 사숙으로 시작했던
0: 네.
1: 평양의 광성학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학교예요.
0: 그렇구나.
1: 당시에 그 무어 선교사님은요. 이분도 이제 청년으로 왔고요.
0: 네.
1: 그 다음에 1905년에 레인이라는 선교사님과 결혼하면서 아내와 함께 평양에서 선교사에 시작하세요. 요 시기에 이분들이 무엇을 목격하냐 하면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분이 바로 이 문요한 무어 선교사님인데요. 그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의미를 글로 정리해 놓습니다.
0: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은연중 서양은 서양이고 동양은 동양이다라는 식의 그릇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근거나 둘 사이에 어떤 유사성도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한국인들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는 내게 두 가지를 깨우쳐 주었다. 첫째, 표면적으로 본다면 한국인들이 서양인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수천 가지가 넘지만 본질로 들어가 근본적인 것으로 따지면 서양인과 한 형제로서 하나라는 점이다. 둘째, 한국인들은 경건한 생활이나 기도에서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신앙이 풍부할 뿐 아니라 깊이가 있어서 서양인이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런 점을 배우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고백하고
1: 네.
0: 또 알려주시네요.
1: 그렇죠.

0: 스스로가 네.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이게 내가 마음속으로 깨닫고 바꾸는 거는 쉽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글로 남기거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백하는 네. 일이 참 어려운 일인데
1: 맞아요.
0: 또 그게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게 참 귀하죠.
1: 네.
0: 이러한 부흥 운동의 현장을 목격하고 사역했던 시기 사실 안타깝게도 아내였던 레이니 선교사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부부는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잠시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이니 선교사님이 건강은 더욱 악화돼서 1914년 순직하시게 됩니다. 해외 선교부에서 사역을 하던 중 아내를 떠나보낸 무어 선교사님은요.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1: 네.
0: 다시 평양에 복귀한 그는 복음 전파와 교육사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열매로 1918년 4월에 일제강점기였잖아요.
1: 네.
0: 일본이 학교를 이제 핍박하고 교육령을 내려가지고 학교 문을 닫게 하려고 했던 그 시기에 고등보통학교 인가를 받아냅니다.
1: 예.
0: 이때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던 학교 이름이 지금의 광성학교예요. 물론 이름은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요.
1: 네.
0: 1915년 9월에는요. 평양여자고등성경학교를 1931년 4월에는 평양의 요한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평양 위쪽으로 가서요. 진남포 지역에도 여러 학교를 설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1: 네. 무어 선교사님도 참 레이니 선교사 아내가 또 건강으로 그렇게 먼저 세상 떠나고 어려움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다들
0: 네네.
1: 선교사님들은.
0: 맞습니다.
1: 평양도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셨나요?
0: 네, 맞습니다. 평양을 넘어서 사실 학교가 더 있거든요.
1: 네.
0: 곳곳에 다니면서 일제강점기 때 교육만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1: 얼마나 감사합니다.
0: 광성이라는 교명으로 학교를 등록할 당시가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이었습니다.
1: 네.
0: 당시 관서지방의 선교부가 설립한 학교들은요.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반대하며 민족교육과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1: 네.
0: 광성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1: 그렇죠.
0: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약 1시간 전에 평양의 남산현교회와 장대원교회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운동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이런 역사적 이야기가 숨겨 있었네요.
0: 네, 맞습니다.
1: 먼저 일어나서 평양. 이야. 삼숭 이야기해 주세요. 삼숭.
0: 네네. 이때 그 광성학교는요.
1: 네.
0: 평양의 삼숭이라고 불리던 숭실전문, 숭실중학, 숭이여학교와 함께 만세운동의 중심에 섭니다.
1: 네.
0: 당시 학교장이었던 김득수 선생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교생이 평양거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거든요. 여기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1: 1919년 2월 21일경 평양 남산현교회 박석훈 목사의 주도로 장지림, 차필재, 고광선, 최정태, 송문극, 장도성, 한명식 등 동문들이 장지림 동문집에서 300여 장의 태극기를 제작해 숭의여고 학생 박현숙을 시켜 남산현교회 뒷방에 감춰두었다가 배포하였다. 동년 3월 1일 오후 1시 광성고보 교관으로 있던 이동희 소위의 지휘 아래 광성학교 학생 전교생과 감리교인 및 시민들은 남산현교회 뜰 앞에 모여 광무황제 봉도식을 거행한 후 바로 뒤이어 독립선포식을 거행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평양 시내로 뛰어나와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 당시 시위운동에 참여한 광성학교 학생들 중 일부는 일경에 체포돼 장지림은 옥사하였고 정일영 동문은 미성년자란 이유로 7일 만에 풀려났고 차필재 한명식 동문은 일경을 피해 신의주, 북간도, 봉천, 하얼빈을 거쳐 러시아로 도주해서 3년 동안 한인사회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이때 광성고보 김득수 교장과 광성보통학교 홍기환 교감도 연루돼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0: 네.
1: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0: 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니요, 진짜 네. 오히려 제가 자르고 싶지 않았어요.
0: 네.
1: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장지림 등 이렇게 안 하고 다 읽었던 게
0: 네.
1: 이분들의 삶이 그냥 희생되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진 분들이시잖아요.
0: 네. 네. 우리가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0: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1: 그래요.
0: 많으셨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러한 3.1 만세운동 이후 일본은요,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한 억압의 수위를, 탄압의
1: 그렇죠.
0: 수위를 훨씬 높입니다.
1: 이거 위험해요.
0: 예, 왜냐하면 네. 당시 만세운동의 중심에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크리스찬 학교들이 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시설이 미비하다, 교사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학교 운영을 어렵게 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하지만 광성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의 정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1: 네.
0: 1922년 4월에는요, 광성학교 졸업생들이 주도해서 금주동맹을 결성해서 나라 잃은 아픔을 술로 풀어내는 그릇된 어떠한 습관들, 관습들과 한국 사회 가운데 오래된 음주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금주 운동을 주도했던 게 광성학교 졸업생들이었습니다.
1: 역시 명문입니다.
0: 그리고 1931년에는요,
1: 네.
0: 독서회를 조직해서
1: 와.
0: 광복을 꿈꾸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일도 감행합니다.
1: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또 예, 바라보면서 움직이셨던 거죠. 나라를 잃고 낙심만 한 게 아니라 광복을 꿈꾸며 움직였던 젊은이들, 선교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네. 그 광성학교는요, 신앙교육의 중요성도 놓치지 않았던 학교로
1: 네.
0: 유명합니다. 일본의 감시와 통제가 심했던 1925년 당시 재학생 524명 가운데 감리교인이 354명이었고요.
1: 네.
0: 장로교인이 114명,
1: 네.
0: 성결교인이 3명, 카톨릭 1명, 불교도가 52명으로 집계되어 있더라고요.
1: 네.
0: 90%의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까지도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요.
1: 네.
0: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학문을 익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인재를 육성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1: 네. 생각만 해도 이 시기가 너무나 삼엄한 시기여서 어려움이 진짜 많았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뭐 이제 1936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제는요.
1: 마각을 드러내죠.
0: 그렇죠. 한국인의 한국 식민화 정책에
1: 네.
0: 핏대를 세웁니다.
1: 네.
0: 이듬해 10월에는 한국 신민 선언서를 제정하여 모든 의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할 때도요. 낭독하고 복창하게 했고요.
1: 네.
0: 또 이듬해에는 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합니다. 그때는요. 한글 사용 금지, 궁성 요배, 정오의 묵도, 신사 참배, 그리고 성경 과목 폐지 등을 강행하죠.
1: 그렇죠.
0: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사실은 이제 우리 학교 내부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강경론과 옹건론으로 양분되어서 대립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강경론이 그 장로교들이
1: 네.
0: 학교를 휴교하거나 폐교합니다. 근데 옹건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우리가 교육은 해야 됩니다. 라는 이것을 또 붙잡았던 거예요.
1: 그렇죠.
0: 광성학교는 일본에 의해서 학교 이름이 경창중학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교장으로 취임하는 아픔을 겪어요.
1: 네.
0: 1945년 광복 이후에 교명을 다시 회복하지만 사실은 아픔은 계속되었습니다.
1: 네. 제가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94세신데 소학교 때요. 그러니까 일본 선생님들이잖아요. 한국말 하면은 매일 맞았대요. 학교 가서. 그리고 송충이만 주워서 산에 가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그래서 다 그 군수물자 쓴 거예요. 자, 광복 이후에도 아픔이 계속됐던 이야기. 광복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0: 그렇죠.
1: 어떤 아픔일까요?
0: 근데 이제 지역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학교가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1: 그렇죠,
0: 나누게 됩니다.
1: 그렇죠, 맞아요.
0: 당시 광성학교는 평양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1: 네,
0: 되실 거예요.
1: 그러네요.
0: 북한의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학교를 다시 빼앗깁니다. 토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학교의 토지를 몰수했고
1: 네,
0: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칠 교사를 파견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기독교 정신을 말살시켜 나갑니다. 결국 학교 이름을 다시 또 빼앗겨요.
1: 네.
0: 평양 제1중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거든요. 예.
1: 자, 우리가 이제 광성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같은 데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 한국 전쟁 중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전쟁 중에 저기 경상남도 지역에 천막학교를 세웁니다.
1: 네.
0: 이때 1952년 광성학교도 부산에 천막교실을 세워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0: 62명을 시작으로 다시 교육을 시작하지요.
1: 네.
0: 그 시작은 예배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1953년 서울로 이전한 학교는 1961년에 지금의 학교 교정에 학교를 신축합니다. 1984년 광성학교는요,

0: 바로 제임스 올 선교사님의 가정의 아들이었던 셔우드 올 선교사님이란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의 저자가 선교사님의 아들이니까 네. 찾아봤는데 선교사님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서 대한 결핵협회가 그 제임스 올 선교사님,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던 네. 셔우드 올 선교사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분이 나구 잘하셨잖아요. 네. 한국을 방문하세요. 1984년 11월 91세에 셔우드 올 선교사님이 아내였던 메리안 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44년 만에 한국 방문이셨대요.
1: 셔우드 홀 하면 우리가 구경데이의 그 아기죠.
0: 예, 예.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를 만드시고 네. 결핵 환자들 진료하는 병원을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그렇죠. 네,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시죠.
1: 그렇군요. 자, 그 방문 얘기를 해주셨는데 광성학교랑 무슨 관련이?
0: 이제 광성학교에서 90년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1: 예,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0: 그 책을 찾다 보니까 그 야, 책이 조선해상이라는 책에 그렇군요. 광성학교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1: 네네네.
0: 선교사님은 한국 방문 중에 그 광성학교에서 간증하시고요. 네. 요청을 하세요. 저를 우리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양화진에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요. 네. 사실 서강대학교에서 양화진이 그리 멀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묘지에서 사진을 보시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묘비 앞에 어머님, 네, 네. 아버님 곁에 서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우리 부모님 곁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하세요.
1: 예.
0: 7년 후에 그 선교사님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요.
1: 네.
0: 같은 시기에 사모님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두 분 부부는 부모님 곁에 옆에 지금 셔우드 홀 선교사님 묘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 미국 사람이 양화진에 아버님 어머님 옆에
0: 네.
1: 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91세에 오셨구나. 한번 오셨고 참 또 한국에 묻히셨고
0: 네.
1: 양화진에 한 가정의 일대기를 통해 역사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사실은 선교사님이 91세셨잖아요.
1: 네.
0: 학교는 90주년이었고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돌 때 거기 평양으로 가셨잖아요. 한 살 되기 전에.
1: 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서 시작했던 그 학교 그리고 그때 같이 갓난쟁이로 갔던 그 학교가 지금 서울에 있는 거고요. 그곳을 다시 90년 만에 이제
1: 그렇죠.
0: 한국에서 철수하시고는 44년 만이지만
1: 네.
0: 다시 방문해서 아버지의 이야기와 자신의 조선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게
1: 네.
0: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1: 네.
0: 예,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쓰여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교하심의 이야기는 이렇게 복음의 증거들로 이 땅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게 제 선교사님 덕분에 정말 많은 거 배우면서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2545님. 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청취자인데요. 두 분이 들려주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너무 좋은데 눈물도 흘리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듣는데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일할 때 놓쳐요. 이거 다시 들을 수 없네요. 일 열심히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영덕, 광주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5226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정말 당신 너무나도 가난하고 우상 숭배 심했던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예와 편안한 삶을 버리고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4797님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5831님 벅차오릅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네. 또 4545님도 적으셨어요. 화물기사로 운전하는데 예 잠깐 놓쳐요. 다시 듣고 싶습니다. 파란 눈의 선교사님 이야기 감사합니다. 또 5727님 양화진 선교사 모여 갔다 왔는데 방송에서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런 사랑으로 또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나 청지 소감 네,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준비해 놓겠습니다. 어느덧 헤어질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썸머 스페셜 방송돼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썸머 스페셜 끝난 후 저희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주식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나라 사랑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역대 올림픽 마라톤에서 1936년 손기정 선수가 우승해서 금메달을 받았고요. 1992년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이 마라톤 경기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했는데 시상대에 오른 두 사람의 표정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시상대에 올라서 1등도 3등도 차지했는데 그렇게 슬펐을까요?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기 때문이에요. 일본 국기가 개양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얼굴을 푹 숙이고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손기정 선수, 남승용 선수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는 울타리와 같아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라를 잃어버리면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망망대해를 떠돌아야 돼요. 누가 받아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파도에 침몰되어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개인의 성공과 출세도 나라가 있고 나섭니다. 가문의 번성도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납니다. 기업의 부흥도 발전도 나라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경은 없지만 나라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가지 귀중한 제도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세운 것이 가정이에요. 두 번째 세운 것이 교회여 세 번째 세운 것이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일수록 모두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들 보면 모세를 보아도 사무엘, 다윗, 기도원에서도 느헤미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예수님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애국자들이 신앙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역사를 보아도 루터나 웨슬레나 이 칼빈이나 럭스나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조지 워싱턴, 링컨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가 철저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랬습니다. 김구,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조만식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었으며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이에요.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요. 6월 25일 6.25 상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다섯 번째 주간인데 이 순국자 주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순국한 사람들,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이나 이렇게 나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기리는 그런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다 나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라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느헤미야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후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똑똑해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의 음식과 직결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지대한 신임을 얻지 않고는 맡길 수 없는 직책입니다.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비록 패전국 포로의 후예로 되나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충성심과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장관이면서 비서실장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닥사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들 중에 고레스 왕 담가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참 하나님, 100% 참 인간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누가 보면 4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셨어.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을 자유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치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뭘까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냐? 신앙의 자유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노예 제도가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고레스가 생각하기를 나를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 그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자유를 그리워할까? 포로들을 풀어주자. 그들이 원한다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도록 배려해주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자기 나라에 마음껏 부려먹는 노예들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한 사람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5만 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갖게, 가지고 가게 한 겁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거저 무료로 공짜로 썼는데 그 노예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 자기의 족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 저들의 죄 사함 받는 기간, 복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 미리 정해졌다 할지라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격의 때가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말씀대로 모든 포로는 본고로 돌아가도 된다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5만 명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았습니다. 토목공사는 했는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자기들 살기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중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학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느냐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느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고 먹는 일, 자기 집을 짓는 일, 여기만 몰두한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 양을 키워도 양이 새끼를 잘 낳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 말을 듣고 저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재건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던 시대에 느헤미야는 이제는 성전은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것. 느헤미야는 항상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도 바사 왕궁의 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왕의 측근이지만 자기는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은 안정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은, 관심은 조금도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에 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을 살펴보라.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외적이 막 침입하고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된 겁니다. 멕시코의 골프 선수 중에 노레나 오초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였습니다. 그가 2년만 있으면 그랜드 슬램의 명단에 그 전당에 오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도 자꾸 시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교회 생활이 소중하다고 그가 느끼고요.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고 은퇴를 합니다. 오초아는 우승하고 기자와 인터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멕시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우리 멕시코 국민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인사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할 수도 있고요. 묵묵히 자기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오초아처럼 마음과 생각으로 말 한마디라도 조국을 사랑하는 애정 섞인 말로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멕시코인인 것을 자랑합니다. 멕시코는 가난합니다. 미국에서 멕시코인, 멕시칸,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멕시코 사람으로 태어나서 멕시코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진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요즘에 젊은이 헬조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소망이 없다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프랑스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혀서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째보세요. 내 가슴 깊은 곳에는 조국이 숨어 있습니다.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속에 새겨진 한 이름인데 그것은 바로 조국이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나의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아가 유다를 다녀온 후에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때 그에 들려주는 소식이 3절 하반절에 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 이 말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아요. 너무나 슬퍼서 며칠 동안 울고 금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 번 침공을 당합니다. BC 605년에 BC 597년에 BC 587년에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터에 남아나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무너졌어요.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요. 성문도 불타 없어지고요.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요. 끌려가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

그러니까 시골로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서 각 도시마다 젊은이들 10대, 20대, 30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참정권이 훼파당했다. 선거가 부정선거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부정선거가 오면 끝이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루에 몇만 명씩 나와서 밤을 새우면서 벌써 25일째 그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외치고 있어요. 저들은 순수한 청년들이에요.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왕궁에서 안락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신이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민족을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과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나라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보다 묵묵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에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반, 쿠웨이트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제3차 중동전쟁,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300만이었고 적군은 1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놀랍게도 불과 6일 만에 항복시킨 세계에서의 유례가 없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를 때 일어난 일화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네들의 조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네들은 동요하지 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네. 며칠 지나고 나서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알아봤더니 저들이 다 고국에 돌아가서 전쟁터에 참전을 한 거예요. 또 총장은 또 아랍 사람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찾았습니다. 어디에 갔느냐? 그러니 아랍 그러한 제국들의 학생들은 어디를 갔느냐? 본국에서 자출 명령을 내릴까 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은 보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인구 숫자는 300만 1억이 넘지만 이 300만 유대인들이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대공포가 이스라엘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습니다. 추락된 그 전투기에는 만삭이 된 임산부가 조종을 하다가 격추당해 쓰러져 있는 모습,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낙후의 땅 아시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도 낙인 찍혔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는데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국력은 형편없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그 당시 자원은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963년 12월 인력 수출을 하게 된데 제1호로 서독의 광부를 파송합니다. 63년에서 77년까지 7,936명이 가서 지하 수천 미터에서 탄을 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성은 간호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대부분 간호사 조무사입니다. 말도 잘 통하지도 않아요. 병원에 가서 시체를 닦는 일을 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주사를 놓는 정도 배워서 그 일을

0: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통령은 젊은이를 만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몹시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슨 일을 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지 않더라면 여러분 이렇게 타국에 와서 지하막장에 가서 시체를 닦으면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요. 정말 나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습니까? 얼마나 가족이 그립습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의 후손만큼은 타국에 와서 그렇게 팔려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일로 대통령도 울고 관부도 울고 간호사도 웁니다. 당시 독일에서 차관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보증서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관부들이 간호사들이 우리나라가 못 갚으면 우리가 갚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생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위간 근로자들이 남의 나라에 평생 모슴살이를 할 각오로 이 나라를 도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일어난 거예요. 이 파독의 광부들, 파독의 그러한 파송된 그러한 간호사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영달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동족의 아픔을 나와 내 가족의 이제 아픔으로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민족적 죄악을 내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입니다. 가난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 제가 거기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은 하루에 4시간씩 나라를 위해 기도해요. 그분은 근검절약합니다. 치약도요. 아주 2mm, 3mm만 짜서라고 그렇게 교육할 정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신 개조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책을 쓰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를 지켜가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런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망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업화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계 10대 강대국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 있어야 가정이, 나라가 있어야 사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국이 안심하라, 김용기 장로님의 그러한 고백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래서 G7 속에 들어가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가 예언한 것처럼 대한민국이 만주 볼판을 되찾고 G2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애국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 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상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가만두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중대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 승천하시고 재림의 시간까지 남아있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시리즈 설교 말씀. 오늘은 악한 영의 세력을 가만두지 말라, 악한 영의 세력을 가만두지 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어머니들, 요즘 학부형들, 그죠? 학부형들과 예전의 학부형들, 우리 어머니 세대의 학부형들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학력이 국민학교 중퇴입니다. 전쟁이 있어서, 6.25 때 있어서. 국민학교 중퇴.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도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한테 맡겨서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우리 아이를 어디로 보낼까? 뭐 어느 학교를 넣어야 돼?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시골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기도로 키웠다는 거죠, 자녀들을. 옛날에 어머니들은 뭐 정보력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고, 학군 뭐 또는 어디 학교 뭐 이런 뭐 진학의 어떤 뭐 성공의 루트 이런 거에 모르죠. 뭐 관심 있는 분이 여전히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 자녀를 기도로 키웠거든요. 중요한 얘기, 기도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풍요가 그나마 건전하게, 또 이런 어떤 세상의 격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물론 개인적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요즘에는 오로지 그냥 세상의 지식이나 학교의 어떤 학문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모두가 올인을 하여서 물론 좋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방치가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방치가 심각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받고 자란 세대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승리는 기도에 있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을 하는데, 신실한 기도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잘 성장한 세대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 물론 여전히 이제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기도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 어버이들이 많이 없다는 부분에서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미래는 분명히 풍요로워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발전이 될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틀어지면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이 이제 악한 영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직 종말의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역사하는 것인데, 우리 영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것들이 다.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고통받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였으니 회개와 복음 믿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전개를 영적인 이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으로서 굉장히 많이 비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굉장히 현실적인 배경 안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고통받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